0: 소도다. 소도다지. 세브슈시. 원래 쉬는 고야다. 과거 전에 체험 내부 제기.
1: 세브 가시야 그래.
0: 장다 당당 팔라. 내 주 여름에.
1: 매.
0: 여래 여말에.
1: 오랑이 더 중에.
0: 희란이들의 무엇에 대다 쉬어 말베.
1: 소마다 먹은 상매 심이 누가?
0: 아자 펑락의 하코 배마세 장소문 위동게 대회 하코 하리
1: 오샤오차 란다 단단
0: 랑게 당대 시내 계지치는 치차 말베
1: 어구

0: ケースラーメンばし。見せたちびな。なからさんぶよね。シェスキュンティムさ。キラニティさ。あ、もねかもちょ。てか。だんだんのしょちょぶとら。じゃあ見にもちょぶと。ま、のしょちょぶよです。じゃあまた探検やるべ。はい。ないだだにしのしょちょぶてべ。
1: 겨지 설렘 됐어.
0: 사태도 왜? 对啊, 年年的事哦.
2: 小双, 这几年有什么? 용마人, 我猜了中音.
3: 맞다. 생각해봐, 단도 생각해봐야지.
2: 让该 要的这起我的, 俺们冲出来了起我的. 卡里, 俺们冲出面不现在, 让大你不起我妈的呗.
3: 보고 단다 춘추 손자 삼르다 얘기 뒤주 쩨우스버
2: 용아 첸 삼코 주규리 베데드 제첸나 냐롭스게 아친구
3: 샤부구 나와 티데 흔데셰 샤뉴시 제가 저쇼 미휴라 가게 셈호 신스회 범디 마제 숨겨 손자 규시라 희 중두니 내 주 가리니 삼르시라 따오시 뒤주도 쩨다 삼토는 중어시
2: 계속 뱉듯 드제나 그제가
3: 샤게 시세 단위 편도 요마시
2: 라뉴 조차다 주샤
3: 샤 아무 체수도 신의 류마 표비에 존나디 하고 오시 다 주샤
2: 아자 아란 두다 시아유
3: 쉬다
2: 계속 쉬다

0: 대유.
1: 나 체제 하시가.
0: 셰드 님배.
1: 님배히 참모 덩리 중시도 진짜 숨불러. 나 야스에히는 짬미미게 당겨 되는 야카츠.
0: 잘해 야주세.
1: 상견아 접혀지에디 잘러 용보도 사자마시베.
0: 자, 삼모들의 코베 빼지.
1: 쟤는 가리채도시.
0: 라게 쟤나.
1: 예신배.
0: 아, 용아 용아 용아, 따라 로주. 라게 쟤들이 창문연다. 용도구이.
1: 아.
0: 라주고르뇨라. 단단뚜는 니규여 말다. 과정해.
1: 단단군다 아차님도 니역시.
0: 유유정.

0: 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好，大家 아, 쉬어다. 맹아 고르베. 가르쳐줘. 쉬어다.
1: 아, 디 어. 아, 디 어. 아치 랑가 쉬어다. 아, 제 쉬스. 예 쉬어. 단단다 윤저 님도 대시.
0: 가르도 군이 님도 대도고.
1: 아스 마시. 고라니.
2: 아스 디스요리. 디.
0: 문에.
3: 제
0: 제나 저스텔이 죽인다.
3: 나 저스텔이 죽인다.
0: 저스텔이. 저스텔이다.
3: 저스텔이.
1: 나다 예지셔게 못어. 참회하고 사업주. 예.
0: 디.
1: 잔농 나주에. 윤저 카산의 뒤 능이 신내님도 대비. 님이 주어 마리.
3: 제.
1: 전에 샤. 샤게 그뒤 신죠.
3: 아. 터디 거 샤오 마리 좋아. 저디 디.
1: 하시 정마시 예바도 게셉 샤오히.
0: 어디? 기니 기니 해니 그래.
3: 용아, 没事前呢, 你先去呢, 去上座先我上去, 어디, 나다 위동에 가우치기. 아, 됐다. 부그시그 하지. 그래서 얘 다 같이
1: 혹시
3: 왜 또 저한테 말 듣다. 얘 지금 생부면도 고다체.

0: 나스네 미산치 차사요리 도구딘데 냥고 지금 하셔봐 야 가르쳐서
1: 계셈어소 콘주치도 가소기히
0: 랑 가소 전부 잡민도와
1: 나 로프 덮겨라 계셈어소
0: 잘라 나와 하루도 아, 지 쉬다 하지
1: 나 또 쓰시 문의를 해주 ཡེ ཡེ ཡེ སེ མེ སམ ཁ ཇུམ ཇུམ དོ ཨ ཚང མ སར རོ ཤི དེ རེ ཏ ཤི བེ ཉི མ ད ཆ བ སམ ཐིན ཅེ ག སོ གི ཝེ ཤི རེ

0: 키니게 nga zemzbe
1: amla ne suitin je zem khwa zin yu che
0: mune jbe
1: mune shep hin kora ni bunchi gre wa me ba
0: jwa yo maris ka sge kari jwa yo maris lo chup cha ma zun nyam do kin za jin na to che se je de ri jwa me ba kin des ma se kin ni pa la lo ge yo ri ti ka cha bu do
1: te zo tyu chung shi
0: chen tong da ji bu ka re rang ga nga shue da jin ju nyam do de bin chu da som nyam do de de shi sum da ji lo nga ki zu mi na chu chu ri be shi ba
1: ama ma da yu zeng ni yi kin ni jwa de ni ni jwa ri
2: bo ti zhe ma shi ma ni cha si ni
0: 더더차스게이사체
1: Tata, Mungu-da, nga-zu gali-jia xie-chung-ri.
3: Kar-xiong-ri, ame-gi-shtin-jia-xie-dung.
1: Gyo-gu-tin-jia, tang-li-chia-mu-tu-za-ri.
3: Ame-gi-chi-nye-bu-tin-jia-xie-na, chi-lo-mi-di-la-nye-bu-xie-ra-ba.
1: Azi, ka-mi-su-gu-ga-gi-di-yo-ri, chi-do-ma-xin-tang-ri-ba.
3: Wei-dong, rang-ga-di-na, 你云子路程是不是都是对 然而都打,然而给咱们的这口味的
1: 你什么?然而给路不同要的这车子啊
3: 这车子,当时 没事,两个人最敏感的敏感感谢给我的 但是那工作 老公连个车也穿不起
1: 然大云子,他们也得对 天天能是用过的三不过去
3: 你要控制些吧,那我妈当年。阿妹,母腿妈前可真求人。听这情妈是,听得听堂不乐不是不?阿妹,我人过上街情不都生妈这边。听这生不妈是?我一动,让给我一起去啊。云泽给我妈写空,落地给拿了。云泽冰出妈这边。你呢,你也没让我妈这个月。
1: 让俺提鞋子还是个，让俺搞不行呢，人贵些是花钱汤是不？也找了一米一吧。让俺提这鞋子来拉不要的。啊，是岁数大，哎，俺来拉米多，俺大小城一会儿，还给看不行呢，来拉不要的嘛是。
0: 让给进学的，对这看起来亏着，别住的送不出去，你的鞋呢？我操是吧？怕鞋粗鞋，俺这给日子也这么松，你看你这娃的马桶样看见不呢？龙马人。 你看你刚过去都不轻易，你了看专门就写就没，是吧？小刘、英子，看你腿子穿那云子衣了吗？露宿下，你这卡里一百块钱。
4: 哎，是不是马修？ 你这几年也让个莫拉达吹都要求。
5: 오다미 타미니에 마슈나 러니스 고큐리 뭐게 아니 루치슨지 임시 임베이나 간다 카마리
4: 야 랑게 러니스 고통도 갑지 이네 단단 단도 춘추 말다. 랑게 단단 삼당 그러봐.
5: 이내 뭐게 단다 소소 보면은 시지사. 돈다 디킨베 마침 충분히나 마생게 수임도.
4: 계속 도매. 뒤내 뭐지나 더 보라 여러봐. 이제 지내 보라 모스크네 로피기 여지. 네 보라를 수조시 난다 수요. 영매.
5: 보링라게 못하는 그러베.
6: 다디 수시에메다 근처 시에메를 더 규리.
4: 장르 추상하려.
6: 아오 중도 전당 근처 주네 바라 쇼티는 케링마시. 이내에 아사다기 아사도 시보다가 전다동 내에 내자 주민내자 미주당보다가 람산주부리. 신송해.
5: 디
6: 저다다 레베나 쇼루브랑지. 배미게 외비는 바라 생배 수용마리 신송해. 디네 모초나 단단나 바라 세가도 무샤시 기업이나 바다들 남상 주부지
4: 디 통충아 쇼천게 그르지 늑지 상마 보라 간 기억지
6: 저저 니 바라다 로니 슈라스 탑지 체부다 냠뇨도 되지도 유효과쳐 승자마시 농다여마리
4: 지 남주 등을 등으로 봐 군이 발라 저거 자동 내용 말다
1: 자동 가리 자동 쓰유 니들 저 규매 간다 언제 나 동북안 답디 언제 나 제부리 이야 샤다
4: 아 네 가리 동부다 제스 카세스 제비나 아무랑게 미 참여식을 쓰고 여리
1: 미 참여 제일 승비 지금 마시베 나 로 충두 장마 장가이 연과 저두 민아를 빌링도 서두미도
4: 엄마 하지 자, 삼프트 리스 당구리 팀루다 특유태네 군인이 조각하게 좀 해봐 어떻게 나를 아주 당기 미세를 조각하게 군인이 팔러 니부터 차유배 왕수다네 윤석이 나 밥스 배우매자 군인이 팔러 소모다 분주기 조각이 마시
1: 급디도 녀라라 군인 문지 치스러 비바 장게 어우스 배주자 다디 니줄하소아
4: 지, 마시 이치 군인을 파면 여러바 녀로부터 세자 밥스 배주는 나 워석 마시베
1: 워차야 가로아리 데모 카츠아요레 니라치오 로디게나나 윤저시에메 윤은 란다샤와게 충바르칸데 쇠브르바 부저르냔 다그르바 타존뇨르티데 요마리
4: 아무탕게 삼탄탄데 게크이쿠티 삼보샤르다
1: 게크이쿠티 삼사제 니라시오 왕다미 군니탄데 가로츠고리 케세 카체비나 그제 시프레
4: 마시 케세 차스케비나
1: 카리 차스 디추도 제아메 냐주지치
4: 야

0: 링크 당하죠. 이 남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가 좋은가? 롱둥기 있죠. 산용삼파, 시즈용삼, 마지용삼파, 주리당, 쇼고시, 농창수. 모세당 신도 망삼추고, 샤당 차샤, 봉아, 야시소, 원삼추고, 오모당 세미지, 슈지 신도소, 님다추고, 추망삼추고, 나오당, 창당 농삼추고.
1: 롱둥기 사자주니에 대단히 좋아, 즐거워.

0: 파시다. 저 실장, 뺏었어. 로쇼미 미마고 시제 역시 잘했어.
1: 가래. 안살다. 부산 연말에.
0: 콘조 미마고 시라 진짜.
1: 아세세 가져와. 용화동 가는 예사 좋아 줘.
0: 니도 깨다해. 니도 깨다면 저 차다가 샤샤다
1: 들고 가래도. 로쇼. 루체. 예술 합의는 치차브리. 파시다!
2: 아들

0: 마도
1: 신이게 씨스 용마시 지저라지 도는 아이지 동희
0: 다 마동시 초당 초스 타네 송아 총적으로 신이 요 말이
1: 단도 아이오시 님도 요초
0: 미성매 와 이치 마체베 틀러 초당병아 통주 마체베 마세 타보도 녜지리 오므리
1: 녜지 저자리 이치히 칸네 셈모 페브 잠시시
0: 녜시기 인데 정말이 초단 능위되게 표배 사용 뭐 저거 없는 시 나 야부치니 안타고 뒤니 나 죄부지기 나 오늘 죄부지기 니 사바 초단계 자리지 알아 니 수치에 흑마시 삼주 하토네 다마 쥐어지기 외도 팀원이 강과 마세서 끝문에 쥐어지기 뒤뒤에 오스 욕구리 삼주 초단계 민년도 알아도 야리시와 같이 하토네 강라차 정말 주도유 삼주 이네 이네니 차고 욕구 욕구디 뺏듯 지혜샤 这 几年 有的呗, 几年 有的呗, 你也不做了那件事, 你也不做了那件事,
1: 你他先让你,他先让你,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你这么,
0: 没读。
1: 也是个月，你去叫上一个对象。等到俺有时。
2: 罗丽的。
1: 罗永别。
2: 哪大名度？
1: 小陈可把鱼。
2: 小陈谈的，为多你们多点鱼。
1: 阿妈谢别。
2: 谢别。
1: 小陈的臭蛋给这玩意儿挺甜，大谈的，啊气。
2: 哎，等那个，先不给我用到干嘛去？不要你谈的为多吃鱼。哦，你让了当三鲜鱼。我把那解决。
1: 前两年多少年，单单给我提些爱情呢？
2: 多少年上？哎，
1: 阿七嫂，阿妹先啥都会。阿七，
2: 哪大名度？他的把那个俺最巧的相姐，托你来屯别人给。马赛阿妹催的，哪大么好送给？
1: 我呢？阿七，前年特别阿皮。
2: 哼，听个唐喇嘛送葬。这贴出来可都讨厌了。
1: 喂，给这还写我写？
2: 你团会是吧？哎，但现在谁没事当说？
1: 啊，魏东达，小城谈的国宗主席，哎，给别干爹，你最近这是吃是吧？

0: 아울릴라
1: 봐라
2: 라롱네 칼레스 생각없게 고치스
0: 나 도심에자 라스샤
2: 요 라다 외도 알아동세
1: 봐라 다시야유
2: 쉬다
1: 나다 외도 니디치
0: 언니네 주 가게슬라 요마시 가게슬라 요마르다
1: 수쇼다 켈리로 영도웨
0: 문에
1: 문에 이거 줘

0: 빨라.
1: 니엘쇼 세사하죠.
0: 빨라게 미드나스.
2: 很多买用不接，这些东西带钱吧，当然不。
1: 아마 쓰면 될 거면 돼. 생각 통해 망자자,
2: 주도 마치 먼저 사도. 가르치지 비워지.
3: 클레이다 대표. 유구이.
2: 클라사가 아가 좀 마용지.
4: 샤청, 크기용 아저다 예샤오.
2: 웨이동, 아메 라라 슈슈맨다 포무지만자 차양카 로마유 녀여르베.
4: 샤스는 그저스 로용지.
0: 아자 疯了.
2: 马里小城，年薪个月，让生奶月子，开始吃奶开药马里，你让些面为东西月。嗯，他的参谋总到底，他那是小山村不拉对面。开的。当过年参加三不当兵，小山村不里的，生生算账，月入不带兵能用下面多。
5: 大西呢？六月就回去写书啊？
2: 啊，这真巧，
5: 考起子。啊，念了初中的几周的也会写，的那创的从小的这最早我写，写不出考的前面，上不起等级。
4: 可不是谁写也不背呢？点点拉没有写。

0: ཁེ་མི་མང་བར་ཁེ་ཚ་ཚོ་ནི་གེ་ཅི་ཅ་བ་དེན་ཆུ་གང་ཁེ་ཐུབ་པེ་མང་ཤིན་ཡིན་ལ་ཙམ་ནིན་ཤི་དེ་ཐང་ཕེ་ཁེ་ཡོང་བེ་སུ་མེ་གུ་ཤུ་གང་ཡིན་ཤི་སུང་ཡེ་ནང་ཝེ་ས་ཏོ་དེ་རི་ལུང་ཁང་སན་ནེ་མི་མང་ཚ་ཚོ་ཁེ་དོ་ཤུ་ངུན་གེ་ཡེ་ཅེ་སུང་གྲི་པ་གི་སེ་ཆེན་ནམ་དེ་གུ་ཏོ་ཐང་ཁུར་ཡོ་ཐུན་ཇོ་བེ་ང་ཅི་པུ་ 김주 춤제 냠주 제천에 겐캄타 변절 남대규도 캬롬 송교제 총망부 심주 제규 최고 등규 인시 송제 중국어 자대 방글레 흉처 채모 모함무디 나즈물 이슬랭키 방글레 시륜 탈리 라히멘네 니투 중국어 게튼 참진능진 게컴니키 초용기 탑추 로데 저와티 튜럽사베 게컴니부 레왕지튼 속발 림파충와 가부시라충 시송제 중국어 자대 섬림 최댄즈조기 투미 마딘 텔레기 아조디칼 냠좀체네 튜럽런신탄 케체 튜닌덴베 초신키 쥐튼란 냠주치규 고급준난와 토지시슈균인 시송제 중국체리칸키 院士 江贵宾키 중국 미탄 렁충칸 시튼 냠내 치규 지통 첸부능규유란 지급수지 렁충겐캄탄 미리키 겐캄시베니 송지체구규 내송난유베 당중양키 초용내 겐캄시베 수규란 슈능겹디 레튼티 회인 부잠 동기미지 송지 타딘기 링디토 사토르 시초바탄 게지르 카초디 고인남베토니 청카키 루리 지도드토 김세즈든탄 니베니게히 냠레르부 티웨가체르 동규지에 린디 초진 페랑균종 미만 시슌탄 페랑균종 미만 시초자초 튼조기 아겐티나탄 마딥 한국소 게컵기 제유신진탄 총히 티신 게치 增조界玩 자초제와탄 行조천재 人类与国旅节所 Q控기 냠레이千망탄라 明大贵月节 连地铁地铺局中国坦七七四四天铁这月前边玩松嘎城西规矩年内铁公司集团明大规矩节年内卡日日闲屯渠穷瓦铁大铁皮盖铁吞下卡吞尼尔冲这所求局节给克能系的内怎么能系的内毕竟国旧兄弟看铁华文利铁错配萨托尼一些也出兵银蓝
1: 南德古多克刚才地位可以变年内切不局中国特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区
0: 中国有国话干部者批评，各所许军人啦，干部人密码，陪读中国官校许军人先送不接。那不拉他，中国在创团作业主席，必须要帕里克去。我说他宁晨晚，你们来前来老家给住个多，在团去你们来贴。
1: 模特军信突击日外月蓝，他听领导托潘月奇日蓝三百忙不团的，全看黑年来来规定当突击日外月接送不接。彭总记错人路落不灵，党组书记院长罗丹克，他听怎么利用的？除了三百彭总三百团别，那么三百民团六进成员。
2: 俺做潘春娃，九个十度七八团队内，雷团卡体位也不足不多。在团体内来，规定当突击日外越接送不接。潘总记错人路落不灵，当最书记院长罗丹克，他听怎么利用的？除了三百潘总三百团别，那么三百民团六进成员。俺做潘春娃，九个十度七八团队内，雷团卡体位也不足不多。中国共产党会议内，罗家的居民阿克罗瓦塔，拍了西会金州党内罗团结团阿克罗会推参数，介绍人路听说建起潘总三百，七八四点零团介绍西团，每日团结，七路七团。
3: 康萨尔基多吉百八十七遍，南部森林九公顷，杰兰图香片，北极金康西北族群火塔七百，偏镇上部屯雪景，黑木拉黑雨季，金康偏镇蒙草村龙区土片了。
2: 国内拓展可以给健康区域起中国趋势。

去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주 이지 체리 그공한 와르키 퇴니르냠리 게림 사바시 돌레바체 주 인시 송바시 슈드타오 예 버그스리 나제 남데 중도 타 쿠류 튠조르 비부자 무사디 머리 제바타 제리 능급 중국 타 버그스리니 초용 터브주 냠리 기에 종도 이마타 계급 니베 자로 저와 띵서부 여베 계급 니베 미망레 디지 주마마세 서구의 시리 공비 용치 리기자 퓨유 제송바타자 버그스린 타냠토 규지 름지 예 뷰그규 냠레 기에 민원비에 띵주 옹업의 체리 자로 서부다 튜몽 공비 용화 전도 유에 제송바시 자오펑 기에 중국 자도에 점링 트렌 전송 기에 튜미 마딘 텔레타 디진 금부자 타 한국 지리 지르시스린 소 기가 그 뷰리 타 진리 능가 표기 변조로 타 지조 피게 타 링리 롭스 균지 긴감 시베 조종 소 텔레 토비 중재 모르 나오시 초칸 기 자조 냠리 서도 동화 타 니비 니제 용체 토 히말라야 주 기 냠리 나르웨 서도 동주로 군대 동주 토르야 나오시 지지 죽든 인게 치료 중국 변종기 히말라야 고르웨 지지 냠리 링디 급나베 카서스로 사도 류세타 사도 중주디다 사도 링리 유고르지 뷰다 공베타 사도 능뒤

0: 남을행기 티링탱게르 총기티 미만기 디기초에 지도된비 김시수 교화지구의 시비대 쇼힝 탱게니 투골 협쇼 총기니 미만기 총기시 미만기 총기키 미만르 샴대 쇼괴 지겹수 시진핑키 남시 케진티 총기 조준의 저베 카쇼 세듄탄 총기 피게키 디웨 튜닝 띵섭 세듄나휴 총기니 변조 피게 동비 괴쇼 침부시인라 미세 리즈인 디퀘기 투기 덴비 김시시 경행 백원원의 죄는 미만기 총기 조준타 디기 덴비 김시 조준 체교님 규적기 링인 지부시인라 지도 덴비 초와 장비 미린카기 망초기 제대 공비 동미기 랑치시 경행 니웨 로세신 페러 총기 조준 협공소 생소 대비 총재 톱교진 멍시 지구 조준태 총괴 카키 시균 균치 미발 치르치네 熊蓝堂 三八七兄 内马内地 创业片业企 中心 铁卫七六星月 重兄宁波 九六桂堂 重四托堂朝娃 人博尔企 重民所谓干念 陶居前年 创业南外企 直切 铁卫连锁堂 错娃 铁卫得不得的亲笔 民生区 总当年 顶棒亚学所求月 芒族给宋铁 推给重民对内财经 雷所修心当行 今年冬杨明你是宋罗 创业堂创立起开胸宁波宋就算了了九个千年推仓年冬给个出去人一重名给冬出个宋就算你宁先穷松铁对抗你年初清晰所背背作为背切历史修行清月银行松用客控铁给别创业铁那波崔西普大千年王明帮中堂求去美道东人苦林边边昂准狗滚地当地求去多路撇绝堂
1: 熊云村金切别金看库右起背切文塞退背六十千元江永所吉林一个你是这个抗色儿起不来重军出身别江多年重军起一万车别让当西都求学今年云津铁重军起六月今年起南屯我端丁色皮配给今年起西沟听日重军组织囊娘这千年六月今年起继续来拉阳孙秀三百七八堂那天西端娘内跟我切别重军起推梦莫银别西里给皮军军退穷学不行退了三百配给重军组织体军多年空到堂塔布尔端归行多些天米早晚怎么太空起级别小学推过仓土当年 米秀点比新国体创业企却抗色儿七八七个七当天李队女企退年企退空六队昂撇去千年军退却被批给拓跋七个鬼秀天开学我端堂团队一心堂多起当年创业批给了孙秀三百年鬼昨年天就用了同情企托他们洗澡巾企出现拓了当年创业苦肉苦林点八七个
0: 七到天，电信企价格多年，租赁企年收千步七八七个。芒西铁托三对堂，南区、济都、宁店、西北、日店企业创业虎塔专柜。三对了点年，遵循偏娃七八堂，南区了点年，芒族连锁动画，济都了点年，银行松用七八，宁西了点年，宁客国送七八，西北了点年，人力运营七八。
1: 日点了点点，就用去偏女七十多个钱七块。创业期今年年，财政期没做出来稳妥啦，差价破边，全民企业熊蓝堂，三浪宁波内差别被这出来稳妥。
0: 中央期地位创业期立团村里头，近期七十几年创业第一年，初一。

0: 아차 불라. 심지어 가르난가.
1: 나 가부추. 나 장치에도 가부추.
0: 아차 불라. 그도 딜레가 더다치. 예시가 좋으네. 딜콘시 계산해 비. 딜레네서 샤오샹기 뚜뚜테서 수디가 남아 돌쇼.
1: 용아 용아. 不然得错啥呗嘞，阿姨，工资推荐春天那么勤，错啥不是？呀，他都恐怕是个姐，万一是打手的。呀，求，但要求，要不得会员，
2: 要吧。
1: 山里还久，那你连桥嘛？你去嘛？你，你给我找多几个是做桥的。难道你多？哟，
3: 马永雅去查是呗？
1: 多去打，染谷地狱，趁大金不下雨，杨树我留下。
3: 让开，咱们歇呗。
1: 下面染谷地狱。
3: 啊，对，大马斯达，
1: 真是
3: 用啊用啊，用就毛给。
1: 给这些谁？天真，你看自己当姐，今早从都刷牙印。天真，你团大你看不着其他月，团大糖果地，淡淡的云泽个团大。你没听起音。哈哈哈哈哈！够表皮。哈哈哈哈哈！但这是这首歌，什么秀啊？
2: 团大你不的，
0: 团大你不的，第一，卫东大小城。今年木头七个亿，哈哈哈哈哈哈！要不得，要不行。
2: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어스미디.
1: 딩문에 튼다지르샤.
2: 잡어.
1: 뭐게 귀신 구삼을 담비. 윤은 주어게 카이군의 다가지. 단단라 아자스베시. 윤저 단단님도 개럽지 토르치브리. 대시요 맞다.
0: 개럽. 개럽 차오.
2: 나가 시
1: 그래. 시시.
3: 쟤는가?
1: 라.
3: 지저 인저 스베우시 양는 섬이 저라스 베우시베.
1: 샤게 고모시웨. 몰라게 지저 인저 개럽 토르치브리 숨문드웨. 다리 다리 개럽지 토르치브리. 윤저 라스메 저라스 베윤알 지저 스베.
3: 쟤는 섬을라다 아샤라라.
0: 그럼 또 여마지. 내가 그래서 배우네 다급이시. 좋아.
1: 보고 싶다고 톰 주소. 키즈 제배 레그다.
0: 진짜. 아자 그쳐라.
4: 그렇지. 그 사업을 해.
0: 그렇게 돌지 잘못해 잤습니다. 와.
4: 진짜 미리면서. 라나 집사라 보다.
2: 윤정. 본조민구다교시 주저다 아자스라우시 와 근데스라우두네 라규리
1: 샤나지이소
2: 요티
0: 볼라말라

0: 시 주모사 처리
1: 막지 제 소프레
0: 어어
2: 기란소 신유기리 나즈가 유소라 선인의 소녀 시어리 라시디 멍시라시 소티리 집리베 시게 사샤 내려요나 집하는 거 저기 실린세 소르네 자라 친지리 저면나 제조하는 살아디 기존 사베시라
3: 무지라 레글라스가 두두레 나도 렌세프 끼우지르베
2: 저거리 저거나를 포대도 이게 좀 사서나 레글라스 시리
3: 대팅케야 비두가
2: 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 你让谁的？让朋友们说着那林场嘛，我可以先偷他药的。他是说着刚刚切完那的药的，让给说着刚刚洗头嘛，切不切？忙说归路前申请了个预备啊。来我做什么？俺他我让他去行。
3: 嘿，俺说的是啥子？你瞧，你说
1: 什么？
3: 你
1: 说
3: 什么？老板家去，
1: 老板家送我到去。
3: 对对对，去，
1: 不是那些，
3: 老板家你
1: 老板那些，
3: 我怎么
1: 不
3: 舍得
1: 去？老板那些，
3: 老板那些，
1: 老板那些，
3: 老板那些，老板那些。

0: 다 김인성 맵자 디제 나와 등비 저거 대치디다 응급시부터 침변 나슬리바
1: 전랑가 카드 청리
0: 카드 세제 초시시마다 시기 유연로 주주비
1: 유연로 주주비스 유연다 小城 님도 대제 로지 침비리 배 산치고 총
0: 유연다 小城 정마시 장무장샤 쇼다 쉐마자 아자
1: 아자 가지소 람메깁 중에
0: 아 개체모소 갈레도스시카지
1: 알레 제나 위동 아자 예수께과 단쇼
0: 아자 제리유디 녀자에 미키용과 어 카사베지입시 아자랑기 진부디 닌다리시 르무치자 데데데부요마시
1: 고유근주민주자 용마시
0: 수유근주민주자소 小城给 배수的 뉴욕시 팅지 小城也 담무지입제 직자비면 편지세부시도와
1: 오늘 핑도에 전에 알레고 윤자 양스나 주의
0: 윤자 샥쇼시자 난교시 디자는 용마시 람사샤기 중에게 매치우시다 아자 전에 언니 주인다 게임호
1: 주인다
0: 클릭요 아 게임호 아자라니스케시
1: 아자란 뜻
0: 주인다

0: 같이 써. 오늘의 삼촌들. 라니, 개치도 매. 김수 소저 역시 잘다. 네 코드로 아담 소저 로탕분에 주지지고 두 사업을 쓰기. 네 견라 군대 로지징러. 지들라지 리제 쇼부터.
1: 코스가 줄에 차워시. 네 잘라 팀우 신유매. 만주 소저 나스니 무미도. 다와 송기 콜로. 주니아 체비티즈 라보 제샤. 제주 체비니 무샤 수너. 자라 티즈 파 루이스히. 아창자. 수수 존의 증시.
0: 저게 소송과 중인가? 총말론다. 뒤쪽에 전투 영화시. 김소송 주 여러 배. 저 소리 견지게 소송과 중인가? 아, 씨. 욕욕욕. 계속 마시. 저게 그룹 콜러 초련야 샤쇼. 간단하게 나를 무디 메가단 마시.
1: 네가 쓰세.
0: 네가 니 나를 인지 저게 회사 과에 요 말이 쓰여. 내면은 녀석이요. 오늘 녀부도는 파문이를 러러다 풍양 수기치로치 다다지 니 아마 차샤나 메지지 라치리 뉴욕 마시디 소화디 디스 큐 주고 여러분 계속 마시 남이 두고 니랑 소토발라 김사대 경토지
1: 가장게 소고 예미도 로주든러 도차시 로주고 락세 소브차브시 로니 스지러 토리 락세 소브차브시 로숨 소숨러 추리 주기 주자시 제달로 다리시 모두 레티바 더부히 타는 계속게 굴르 전초로 수여기 잠치대 예친교희 마신내다 군취매 뱀미매
0: 어디 뒤 기치 세기시기 너무 안 좋으이 용아 용아 니 아마 싱부지 니 아마 싱배 뱀미지 이게 나지 싱게 마시 용통아
1: 니에 샤르 방부디게 세피 디모도 코마 중에
0: 아 지 장세부기 뱀 니에 싱게유 니에 샤르 산치게 여러봐
1: 나 산체피는 나를 보호중지 뒤 쓰기위해
0: 아지 돈도 가르치고 성부도
1: 나 나한테 뒤미도 내가 좋으휴
0: 켄수 소주 내삼 시아주니 아니 마시 아 욕욕욕 녀석이요 니가 가래 가요지 계속 가르치는 생이 세쇼지 나 주간 중이

0: 그럼 와라.
1: 어.
0: 다르기 주딕 민도 대유.
1: 소샹교디 갈스셰.
0: 아. 서저디 주라송라게 제마셰 쇼르송기.
1: 주라송라게 송도 왜?
0: 너.
1: 형아. 예시스. 자닐 교시.
0: 됐어.
2: 야쇼.
1: 주장송라.
2: 어, 왜동. 저한테 전다 가려.
1: 디 그제 셰브셀.
2: 어. 가리 그제 셰브레스. 내내도 셰케메도. 다들 주리시아디. 나도 셰네 고소 우리.
1: 디 얘기 메시베. 나 이제 나다. 네 정부장 셰셰 닥쳐 셰셔.
2: 랑사마 가르던 거요. 랑사바. 랑게 집에. 네 링지턴 닥쳐 시기요 말 삼주에.
1: 마시벨라
2: 라그 몰라 디데타니 요마르다
1: 쟤는 가리셰도 시
2: 둘루라 이상마 초신 토피라 도스드야디 코림 취사샤
1: 갸균데데나 진짜 고바시도 시
2: 라그 조과 문에 전부도 과
1: 주전송라 쟤는 아니엘 주인다
2: 아브라 세우마지 알레 도스다 무유강 남자디 그제 총소 아.
1: 팅선배 외국 전도기 제시디 이교 시험도 함수.
2: 마선왕 제다 방소 주야디 레라비오 마지. 나서 당총기 퇴례 투지 대상게 신세지. 방소 내주디 개용원의 시에 섭취 부르다. 제상 킬레 가시 고접지 자외 내뒤 타주 투 마지. 지마 로주다 타노 로니 휴지라. 그제 지역 유매다 타낭 아주 타세디 송투 유매. 다다 천주례대 토요시 디 나주 미럽지메 로게 철주다 지요다
1: 주자라키라 로티브나스 다딩아 심슈시라히 이만 남자 데키스는 체티조기 저체미네 데키사
2: 남자 야고 니르고리라 미누소조 야고 쳐오리 초니네 덤지 쳐오르다
1: 다세나 지자라
3: 야다 디두부세제 로티게세네 꼬메르 메자
4: 대비 독사디. 뭔데 대비 또?
3: 小陈은 아베 칼라드 과유.
4: 어, 디. 세기. 세기. 상우석이. 상우님도 세기. 세기.
3: 와지. 나다 아무 죄도 제자. 군도 제야 디라 죄도 정말이 유연가 롭지지.
4: 뭔데 번이르베. 나라니 강구 춘주디 키브스도와.
3: 유한다레즈 쳔부차브리 퍼스네 군인이 소소 김자유구리 마라니 뻬제 강부춘주디 군도 제차소나 유한라 남소야 비지등이
4: 제나 레즈 근처 쇼레
3: 마다 아자 강부 동부송자 레즈 샹다그리 마세 제마 심주롬 차소나 쿠바 데메 셰신야요 마리
4: 베지 라프테메시라 베싱 대고케리
3: 쿠바 데비네 마다 아자 주도 제차 강부디 레즈 셰이
4: 용아 라가 삼다 그지 세사는 저거리 날 주도 라가 저거로 봐
3: 군도 지야 고조나 캉비스다스 링구리 처리 라 로맨 제멘가 냥나 되아
4: 용마리 라미지가 용마리
3: 유엔가 롭치리 라 로연 바 차샤네 편토 마리 돈도 예파다 도 처리
4: 라가 심나라 나 피마 더 디제 시스기 위
3: 라가 체나 라 샤주 지야무도 신다 할 신기 위
4: 예탄도 사다 담시기
3: 비인고충 란다 풍양 친님아 네 챙겨 입자
4: 왜도 셰셰셰 규리 야 두부 삽시도다
3: 마승미 장소
4: 장소 제나 마승이다

0: 망고 제도 매. 초도 방스 제비.
1: 더 더 도피네. 제비 다쳐라 티지.
0: 아, 조실했다.
1: 되다. 현재 뒤고기 민고샤.
0: 가래. 수업도가. 수업제 가르 인수하래.
1: 쓰다다 않고 지마셔셔 우리 수업이.
0: 얘 다 삼셔. 심어도 러브디 동세르 봐.
1: 라게 쏠러 봐.
0: 나라니 능 그러. 내가 거 시기 매 채빈 봐.
1: 나 가리 니 세뉴 봐. 샬로 노이 자 세뉴 워 마시.
0: 나 노이 자 시기 매.
1: 얘 니 수세 봐.
0: 니 시기 매 랑게 신세르 봐.
1: 기린가 조 민수부터 뒤 니 게베리 삼초.
0: 네가 알아서 나 배주단 누구로 배?

0: 흥지대네 강군이구래 사고요다. 랑기 세고주 숨상마 당초네 제제텔리요다.
1: 제라티즈 야후요시 시대니 댄데디디제 소화계주가 승비.
0: 교부이나 댄데디디제 소화계리. 나고야디 차서 우기 소화계다지.

0: 대다 근처도
1: 허지 레고도 도로도 하네죠
0: 계속 회동게 되죠
1: 회동 코니러 차치스 시티데 망고토야도 도로디 랑가 컴베지러 닝지 무치 차샤 게나로 로베 치도 중국화 잡도 와
0: 아시 딘데 화 잡도 대다 당마디 도로디다 참부도 회아
1: 참부도 땡가 차갈링가 두두 도로도 컴유나 냠테부 가츠이요 마시 좋아 겹슬로다 녀다스시오
0: 되다.
1: 알고다. 같이. 그건 더 없든지.
0: 같이 주도.
1: 고모 직동 숨겨 응급증 말고 폐지 강호면 줘.
0: 미마쇼고 쟤는 같이 주세.
1: 미마쇼고 고모 동자치 라스리.
0: 고침 딘제 요시베.
1: 같이. 돈이가 라지에 마도 돌로 딘제 뉴토마 하시. 아, 용하지. 되다. 랑게 돌로 비시. 섭소치 마도 쪼부치 얼다.
0: 아, 비밀. 你还钓鱼?
1: 羊还让三个孩儿等个鱼 他都让了拉起鱼好吗这? 能不见去藏吗你拉家电解做给古鱼的 给我,必须, 马必
0: 你小城当未动给俺这鱼
1: 狂这不得这连的鱼吗这?
0: 才能俺碎碎鱼
1: 让?
0: 你老女士拉死西个来鱼 所以说古罗西女能还是有谁?
1: 但是俺牛的鬼 多落地羊的开明度 马赛狂套起来 宁静明度
0: 他给宁静明度死个多
1: 你也是能为的儿子这些民族生意也欠的这些毒
2: 你也上不当茶 当他老外来的给茶送呢 你也让去一吃去啊 俄人亲戚 七节一个节奖 同一节儿当过来
0: 周通马西 南茶地马斯特有损的 罗松拿了 开始周通马西
2: 看着，俺我呢来马他不起来下，年尾马过的这啥子？上到多少去呢？上到我有多少就趴下，疼都喘喘气。
0: 上了腿碎的很呢，乐乐的也是的。谈到路这泥巴里我是，俺你个，路久了累死呢，走速就歇不行不？
2: 你没事没门的，所以俺对清明多，马赛谈到乐乐巴拉的阿姆拉车里月上。
0: 困难你突破羊主任，不过是七八年那边有的生的乖，阿家大单单给人花水钱我嘛是。
2: 因为年车里要的，年穿单送呀。经常几个米了，要我塞不进这钱我这。要么的东西，他这看把工头钱我的，今天月我年这去，用完了，吃个这把子去。
0: 有嘛事？听这话正是，我忙不听这对接，不过养了东西。
2: 我，然后呢，年我土有不着。
0: 他个是。
1: 三千六到了九月份，我头路老是就是你厉害，两个没把点对没多了，拿了出货总结点对没多。对，虽然给出货总结是多，之前呢，他现在呢，两个家伙做着有出。
0: 家伙做嘛事？我提示，说真的，你头用别从哪地上给新个鱼啊？
1: 你还开始
0: 等这些木头不打，开开是拉没被收拾多，俺们这还是情绪不占给新个月呗。俺们这钱还有吧？我那工地把钱下呢，所以拿了账能行，没忙过要些。俺公司能行钱对没多，两个家伙说我是三千点的有嘛事，岁岁说说找俺们三幺是吧？唉，老年是心思，对的，顶不到拉幺嘛事。
1: 三路顶这是当过来，他多俺没得过。俺说
0: 不起个我呢，两个钱的新年新秀给起，说这俺没好事呢，俺去两个钱还中意，可这几年两个钱钱连没几年没。
1: 用啊，两个钱对于呢，解决了，是吧？看他让给两个卡钱呢，你也给不交钱。
0: 你也当妈的看你，叔叔年纪没岁数，养家过足些。
1: 用啊，我啥不做够了。今朝我让你给拉去，土路顶这几，让土去。
0: 几位爱妈。 你前儿拿了那水洗了老师阿姆拉一所节基本要命度都是节到我看下一节了顾不定着阿姆拉没想到那些来念学习阿姆拉一所之年拉玛拉别吞在提足拉波一侧节藏马节死巴拉一所节到我看下一拉波这么俗可那你那最低级别可离可离些最不给能给金灿爹听我一清推他出去点别那不得

0: 아래 참쇼다 용도에 니장러 치진이 시야유
1: 시옹마시
0: 아, 지 아래 나 시야쇼다 아니 디콘러 니장러 시야부터 장러 량마치 쓰기용하다 니 무시치하는 장러 구이자시당 거 삼추 니 예, 시기. 자, 아니, 자샤지 마주비나 내수대부 마요니에데지.
1: 샬로 대우치, 예 나디 다도 여우치 도시.
0: 아, 마리, 장기 김상러 다도 지금 마리 삼배 쌤재민도 더도 안민도구에. 예, 아니, 예 총기업식매. 이내가 뉴슈드야유. 예 장러 총소라 어로제. 뉴슈 유구든제 겹겹치그제. 我那天呢，听闻你让了卡特切阿爹，让个什么，累了跑不着钱的上去。没事呢，没事呢，让了，两个妹妹往土丹呢，你让睡木头要嘛是？你也紧张吗？让就我来开酒嘛是不？让你上的算账，所以给面，所以阿爹破口给切过一个来个人。等你最不给面的。 你也是呢，让给两个卡车呢，你也给不要去的事业。你让了给我钥匙吧，落地给拿了。让给所长，切记西扎下钥匙，第所长让真有门的，让给别推车呢，全部人。是，没其他的所长的卡车不是？一年，让给。 冷不丧气，点点对头人。一年，你谈的冷不可得给我玉梅羡慕死。哎，天气多变，连开了一年，国足都看不有些。米跟着几年，所以人家冷不丧痛死了要嘛些，满足得出么了最不大结果的。
2: 准备好了吗？最多，所以想没干的，落地点接，看不接不对，所以锻炼嘛多，通过嘛些。跟着起不来，对了，看不起不，起得起了，也俺对了看不起不，起得起了，接了，接了上街，所以他如果累一把，辛苦些。一年年一季，刚被那个感谢的做，没事忙不要些，一年有这么紧吧。
0: 而且得做点点评个人。一年，而且总要的，谈点两个人，做的两个三都不结果要是。哦，有在而且说着性格一般。俺最初不中给组长给就叫，脾气妥当不是？哦，你也看了，让个你最写笔，光给。 간단한 정도 유나 시로 채웠으기. 그래. 그런 정도 믿고. 자. 그런 같이 써.
1: 다민. 자긴 这样了.
0: 됐어. 等着你，你还冲。

0: 디 소쟁 회지 레네 용마다
1: 장장하게 나 키송기
0: 장장하게 레스나 랭그르베 무디 장장그르베 무디 소쟁 소부 용거다 장장 좀 더게 어서 좀 이제 제가 제 녀랄 씨 디 소쟁 레스 용기 키베 함조 쳬버다
1: 녀스디 함조 쳬서
0: 소쟁네 총소 대조 마스체 킨즈 레스 제 제야디 킨조 커서 쳬버지 이네 소쟁네 가르체 대조 마스체 좀 여르베 좀 여마르베
1: 切上我拉住的连的有吗的昆嘴唐都听别昆嘴姐做你切不上死活的切上拉住有的真从我的所在起步的真从给家去过来的东坡的他给下的么说生意上给阿勇他的所在刚刚有时他没昆嘴姐做皮呢所在刚刚他就切不太起不起让让你这些年有的呗
0: 爹, 没把 t 了 l 좀 c 子 t 林 r 查 n 좀 o 比呢 a 你 c 早 u 좀 m 的爹还是谁
1: n 话 t 给拿了你天 t 了还最轻松 g 来给 t 我 i 做让给 c 좀 o 比是能卡死我谁啊对对 c 좀
0: m 有嘛的是内容啊生意让给他着用生意给他钱比那 c 좀 m 有嘛的生意给他着用你把他着用

0: 기다릴라 하시나
1: 마타 제인다
0: 됐어 주대 작업
1: 클립해고
0: 기내비다 저 디디 잡혀나가 예배 제시
1: 둘러라기 상동에
0: 주정 위락 소진 톱나 잠 사수
1: 옌펑락 세송에
0: 지마소 디르다 펑락에 주정 위락 소진 톱에 질라 계지용 송기
1: 디디 과용 그래 얘랑 세브셰빈 봐 너쌤 정규 요 말이라 도서마 세베 지규 요 말이 계속 과거 담비는 근데 제가
0: 나도 삼아 초직 돌 내요지 멋이네 미삼 공개 두 개지니 생겨 말베
1: 공개 세비나 아주 대화 도선 세우리 电不 채비 나 개마도 경영 말이 도시 두제 덤진체 겐펑라라 지스르주다
0: 요 전에 대리 주장 위라다 좀 뒤서 오르베
1: 엘레텐스시다 러펑 대회 남자는 그 요리
2: 자
0: 사송 예살 쇼 잘라리소
2: 어 어 小陈
1: 히라니 가시요
2: 계시메 저겐가 小陈네 VCD 같이 계시야
1: VCD가 가시가 윤, 컨슈머주들에 대한 욕말다, 신속해.
2: 춘댕기 론얘기 하지, 랑가 삼부들이 말다.
1: 옛라바티비는 랄라바 시금이다.
2: 문이 마시 있지. 계속 소무셔와에게 무일인가리시고해.
1: 캡사라도 왜?
2: 뭐 이긴 또 마시다. 취소라스 기회로 봐.
1: 그둥 내수래.
2: 랑게 로봇이 마시베.
1: 위동경아 팅치 시에주. 이내 송야우도 슬럽자, 녀티주 체메.
2: 또는 우리 소매 상교 힘부지 오늘 경고죠.
1: 최소만 하세.
2: 응.
1: 캡사르베.
2: 어.
1: 다다라 대마서. 말해. 예, 계시스티. 과거 수비는 뺏사브리.
2: 뒤져랑도 제 아유.

0: 아지 믹센디 나네 다스다 토미도
1: 예디 또 토여시 마치 겔 조시는가 랑게 메돌 수익이 봐요 너마도 메돌이 끊그르다
0: 라올린 라니게 지시에 따라 아 라마데 구두 메돌데 요지 예치가 유다
1: 지시
0: 란도다 小爱 문에 전부충아 따와 가세지나 그이디게 전제 치숨락스라도아
1: 규링부 휴마리 小城다 小爱 지금마리 록종이마리
0: 디랑게 세다 노송아 小爱게 세야라 미즈토도게 이고스이사 야우춤브리 是吧 딘제체제 용보사토나 레그치가 종마리
1: 방치라 小爱 락제트 라비노 문에 방금하르베
0: 대방야 가로아제 갈레 따그랍 깨제 타바간을 무치제 대우르베 小城的 직도다 초아딘제 깨야라 두리야 요르베
1: 라이 네부고 록성겜이데 왜야하레
0: 마시 라올린 나라니 따겐고 차차브리 小爱谈的 로춘주리 지주谈的 규름구 깨야 대요리 딘제 체제 요버사토나 인지 타바르 림츠가 좀 마리
1: 라히노 딘제 통게 총어라
0: 디랑 칸네 셰브 잠민도아
1: 네 그제 셰나 라게 고츠 그래 나몰라 차와사 고티제 과요레
0: 랑게 쳔나 디나무네 네츠 요르베
1: 되게 시크리 마 오르스네 롤리니 규도 한테 심이 되게 시크리
0: 아 지그리 나군네 자리 이미기기 라솔레레야 조리 튼도 넘주대여지 나니즈지 시게르 주뉴메 넘주대뉴메
1: 솔레스마다 오르스스라다 솔레사도 신제 로카셰 추호레
0: 지지지 오르스 자토 침부디 레금제 코브리 로로 축주 겁랑은 저 폭도 담으셔 봐.
1: 어, 씨. 도스타디 페미사데 폭도 다야면 도와.
0: 나 야오 친년라 녀심 낭어리. 야오 마 친년라 티외 응어리.
1: 야미나 랑아님도 줘. 간에 너무 친지 그랬으기.
0: 나 랑 능미메 바 같이 가 줘제.
1: 산다라 봐. 니지 라기실이나 다그리.
0: 마리 랑티리 첩 가르는 게

0: 타치드 타치드 장게 나 강르치기 요브리 니야 나 세코 제안 용자도 왜 니야 요버사야 용 요리스
1: 강시 장사바 장가 라보도스디 나디 경 토리 서부도 왜 아 김찬디 니야 갈레시라 게샤유
0: 용 타르톤 시에나 나 요버사야 용 요리스 통조치기 요지
1: 니야 통조치 워시 왕다민 장게 교다유 베게 슈다 니야 라로 통조치 그르베 니야 스는 니야 라양아 다제 미나르 나디 미도 수유 장게가 게심 잡다 미나르 김자 디모도 미두스니에 게미도 로디게 나르니에 디제스 요비 마세 제마레 무투 디제스 싱히 자기 심했다 미나르 디고다 리고모도 삼에 요마시 챤나 파베교 나 로요제 가지가
0: 다 가지가 마도 아 나 디르클 때도 유 가지가
1: 교 단다라 교
0: 교스나 치죠

0: Wendy, Zaje, Dame, Soja, Rick, Mabu, Sutu, Chibi, Lunjuru, Ti, Tasu, Chungu, Hada, Jili, Sunju, Hari.
1: Tangbong, Samba, Sunny, Dumja, Jin, Shuri, Sunju. Da Yine, Tungu, Toy, Yulun, Cheza, Sunny, Chizu, Dumja, Chimbu, Yu, Zamji, Changme, Sai, Mila, Nuts, Dungu, Yomi, Gorchi, Du, Zamba, Nye, Tita, Chibi, Dungu, Maris, Shibi. 고로고춘춘체 Kesi gyun chawun zhe me na, kaya chik me. Jek tan sunbu me soba che, me rik tan dang me sok zha ni, si du nyam ne che ya ki tep chi yak shu di risha. U hegi du. Ri di, yang sa yu gang la, do ma wu shi zha du. Ta yin ne ngan zo, Nena rong ki tep di lam chi zhe. Tang bu zhu du zamba, ngan zo ro tang lan be lam ni chi chu. Ta ta kwa chin zang, cham chan chi mo da ji bu rixia. Da wang nga ba, sa lam mo, sa zhu zai wa gab la, di ne pa lin chi nyu yo zhe. Ba zhe la nor ki dung xia.
0: Di gara ni sung kyab di ne ta, par da ni shu ki pa lin chi nyu shi. 살함은 네가 용퇴한 강의 남시나 유저생기 최바치나 네가니 미직 소화계획 다중 탄입의 유협에 사이 또 최대와 유협시 서주 제제기 살함은 류도 소치 년총 기업의 인시
1: 바제디 지시비에 다다 요제 안주 투균 바지 제제 투도라 고르토미 에 대거 요제
0: 살함은 양결의 년간 내수 결의 유매다. 사시에다 네가를 랩 유매태라. 창미, 리구 침부치기에. 니나 롱두, 사주라 초대치바다. 바지의 균이 창미, 살함은다. 사시에다 모다 최퇴한 강의남시나?
1: 강의스나, 사기 류매기 제모 균도 주고 와마시. 소부 강기 부 투지 정신도 제 주요시 나 이내에 대중도 요마시 현다데시다 중매 강라 퍼디기 다 세부지 요시 사디에 능디 채원이다 총어지 요시
0: 송겹디네수 바렌토비 사참마라 소수의 이차수의 年把的通通地带决定杀铁嘴从内起的不独立前沿

살함오 사조계베 내출라 니난 괜히 견뎌마시키 도구로 침범나게 송접디네 마조콩 니난 괜히 견뎌비 제유 쳔바라 슝디 제디 니난 롱기 땅면 소자라 뜻이 파 송접치베 레가라 냠슈프는게 유 다루로 십주시에 숨이인비 점듄이 사기 도기기 내나바시인 사이 땀규 년시 쳔바차비 콩

0: 편바 첨보지 토비어리라 지 가르소레다 자 지신 숨겹체에 나를 하바도 아니 지 고르욕 짱다 지하대 아니지 괜히 이르기 근데 레드지 배제제지 다 고르욕
1: Nena rong to minam ki ngaji paru sum to dunba shik chang shi yue. Degar ni mi ri ta dangme soja nyamdo chone chi yu shi yin. Koryo sungyap cheba ni rangi ta kengwe yudu jo la sungyap cheba shi yin. Pechere tu te yi ce, riden ki ne shik ne, sa yi mi ri ki cha che la da shik che ne de yu si.

0: Tinin, number of chonzo, chonzo yunganki, korenang, mixeki, choji tubi, chomizu, nasane, gupte kiryongi, kurio sungyup chudun to chebe, chage, gendrushi gozu yuro, guni de.
1: Lenja tubi in a chagayuda. Ah, duda, di karea. Duda, di in a nazukalasa, say, no jet in the city. Nazukalasa, riba.
0: Li wang ni, sungyup dineki, ledumashi imata, chonzo, zoyon chebe, chegoro, tingma, shunyoye. 중미츠의 표유기 긴감 구류율라 송접 제규용 문제 니르신 토르 침비 용조를 삼아 중요해.
1: 저어디 진대시 안주 남주 살라 카리 개부스 그래. 아 카리 개부스 그래. 카리 개부스기. 어야 홍게 레 야부시 라지브나스.
0: 내나롱 정중 송접 크니 표 장준 정리 정중 송접 크 토마티시. 정중 송접 크 총니. 민라 데나 튼도바시힌 갸윤총 외정중 송급 크시시 크종티 캐주조니 도담 쿠류 제바라 산에기 중미타 디크 냠쇼치

0: 선점하시다. 급신 유지.
1: 이정은. 시터게 자고 등기 한시 다가 주다.
2: 알레. 어.
1: 그러니 가시에요. 내게 맞지.
0: 가지고 왔어요, 우리. 시도라 저저 혹시 소절랍시네 님도서.
1: 님도서. 지, 님아리. 격전 랑기피 매해 봐. 제가 가르친 그래. 저저저저 야저다. 야저 안 가.

0: 찾아라.
1: 오지, 장자 류라. 차비 양드나 지가.
2: 어, 지샤 지샤.
1: 안 지체 저 야구 유직시다.
2: 지샤, 세 나가 망해 가라. 팅외래 심도 카도와.
1: 당당지. 장자 류라. 레스, 뒤 쪽 분이.
2: 나 뒤 거예.
1: 어, 용아.
2: 상외 주고.
1: 같이 와. 상외. 레스. 어, 센슈. 센슈 카즈다.
2: 알레.
1: 어.
2: 나도도 차셔 주고.
1: 레스 레스.
2: 카즈베.
1: 어, 뭐가 답이니?
2: 알레.
3: 허지, 장자 류라. 장자 류라. 청원 나오마 지. 장자 류라 청원 내년 여드베. 나랑도 콩나 지나 텅부지.
1: 어디?
2: 말이 말이 말이. 진짜 지는 용 맞다. 왜 말이 비나. 나 클라스 겁니다.
1: 네. 장자 류라 코랑 게 승거도 가.
3: 아, 씨. 무스타 령 마시 체.
1: 어. 이긴다.
3: 다체는 체 퇴바 더 슬로다.
1: 난다 뭐 체 퇴바 루들루. 이거 지금. 다시 아디.
3: 네 체 망고 여디.
1: 어,
3: 뺏지다. 근데 뒤에 어, 샤무이 겨. 어, 핑드네 루다. 망스루다.
1: 망스루 아, 난다 뭐.
2: 현주게 니사강 좀 배도 퍼도 와.
3: 딘제스와 만주상아디 동용고 토스체 킵상도스마도 요마시 게니상아다 둘루크바야제
2: 조린즈 킵상도즈이나 참마르다 니마가 상안닝부디 굽디디바디 고요제 오야 미스니데 칼라메노 용야 요마르바 칼라 신부지 세비나 레가지드 슈요르다
1: 네리리
3: 다지
2: 오야
3: 제는 좋아시 아
2: 어 용아 칼라 야구도
3: 哦，开翠，让开中桌去啊！呀，杨瓜中啊！常常留了。嗯，行了，行不读个了。
2: 行不读，我那也行不读啊。今晚呢，三江塘不到顺便路顶坐，第六镇去个登个夜，听说平最娘娘别的吃过的，没事年的多些啥个月子，卡拉应急行不是啥活的。
3: Leslie，弟，常常留了。嗯，俺去让了。
2: 田大西给我们去学习。卡里，三江从你前天了，刚也读过啊。
3: 啊，三江从你前天了，刚也给名度，俺的给个田大西。好嘞，
2: 马爹在学的。
3: 来是。嗯，学的。常常留了，顶着心。你不是头年子，去年给，听个是完了。第一年了，所在那不在宿舍里伢子，一年给那个不过先打了，给俺给个事情，接了大门用送给。
2: 原厂的你给，
3: 录取成了才接小天不赢的，偏到民都。嗯，前早，厂长留了去让给，接送上哪的用过这边啦。嗯，
2: 让给谁呀？给石头谁呀的？对，给用到是用给这边。
3: 是，他是。没些石头，我来把给用到是钥匙，一年不过的看了年不去，不过现在慢慢给二十人了，给嘛是。哦，是的。
2: 老子爹那边不过厂，老家住过时，石头切出去住的，开开门了把乡里看的样样民都。厂长留了，他去谁去让给？小林子，啊，让给什么这些的？你什么去偷给？一年老家能丢点的，你什么去切偷的话，石头能辛苦不过天做，军队给老家拿了老种切偷也要嘛的，老家现在了军给被骂菜，不过做生意呢，先把车下呢。 军队给老家当兵呢，老百姓天天歇兵呢，不行，他节省个嘛些。现在年前呢，上个部队

0: 메난다는두고
1: 딱지 씨봐 균여 말이
0: 라가스 내줘봐
1: 아
0: 니라 히치유
1: 키니게 시제데 나 통두미도
0: 계속 하시에서 아 문이 계속 하시에서 타바 차지 시도 50시샤 맞어요 용삼주 니다도 제바 카로리
1: 치즈네 데는 개요 말이 이내냐 삼을 야오시던디 내주유메 시에시마스와
0: 내주가도 쉐다
1: 나 딩에 신고유 캐나니 좋아요 말이 이내 링체 원생이는 역도 싶도 라삼도다 로디게나 녜르 화야토 치브리 디네 뜬지야 치스마 디네 심은생게 녀드시아가 요 유동화게 승카즈 겸어서 다데되다 시토 라자 조투미도 모랑 튼다 상 란심제 송도
0: 라하시브디조 추원다 사와하도 모랑 진짜 여수 왔을 거 모르베
1: 나오는 게 시브드 중원에 말베 모랑 튼다 상 랑게 심제 치우도 랑다과 심제 치우이 봐 가다마라 대배시고 라 흘르제 큰 대미도 라삼을 떠다 라되다 티샤다과 시토 랴가 치용고도 과 랑게 따도 망 치우도
0: 시도 복신다다 정마시 아 라게 승구르체노 카치도 아
1: 리리리리 지구마리 지구마리 레버로 디 링초와 마랑게 뉴에브리 소소겐 케우리 다원의 랍데 머드윈 메지지 시도 데레아가 치용고르베 메지지 간저 레버데 또디 요르베
0: 와가스이 니라시오 시도 주동지 민러 동찬사 니다도시아 겐요지 让个唐林奇来着，马先来着，你肩膀那石头了，体力那些差不起的，让谢松。
1: 你谢没松？看大哥让你不起来要嘛的，东忙忙啥？看那人家俺来嘛姐姐，他开心个嘛，这三句话，你三不是来新个月？

0: 짝질라.
1: 나니나 이야. 연차 로연배. 야야야, 됐다. 야야야, 됐다. 쟁한 얘랑 세미. 야, 마 됐다. 됐다.
0: 마 사네 세비.
1: 사나디. 정말이. 야야, 니네 사 아. 연차, 니네 삼 디데스다비. 티리체. 나라니기 디기 처와 과주비. 야, 샤다이다. 야. 아. 야. 야.
0: 들이 갈래 가죠. 동금에. 갈았어도.
1: 연차. 가도다. 나 끼비시도.

0: 停的。
1: 多谢。
0: 杜的。这可李东的，猜到死。
1: 好，卡不久，马卡不久。阿拉萨的湖南小吃。
0: 这可李东的。
1: 到时来都没有。같이 있어.
0: 개 재밌어.
1: 알았어, 이리 오늘 역도. 디도는 나와서 기쁘고.

0: 부숨 치야유 권단에 세사제메 토지스 차러시나다 마탑시 큐르민도
1: 제부진들라 기란소 조수이기 말이 도시 저 하나 대투 말이 보고 지제 동원 기란스게 맞아 되지 간 되슈 선이 탑시 신다 다 조리
0: 터제나 터제나 지니라
1: 小芳
2: 로
1: 콘스티게 되지 간 지다
2: 레스
0: 터제나 터치
1: 머리 부서 추천 담가 교야
2: 레스 마님 도셔
0: 어어
2: 셔
0: 터제나 지니라
1: 지 말이 교야
3: 아니 난지 다 안다 근처에 지가 데스 메베가 농구의 여마지 但俺就肯这求着啊！
0: 所以俺们呢，你俩才话亲过。花丫头，咱给中不你住去，可把脸忙住啊！俺顾对啊。
3: 恩妮，咱俩两个是大热这边，得长期哪只？俺做我先不买吧，我又买能肯这去个？伢买呢，心追说咱怕落住个。
0: 怕老着死，听这一年打了三五十不？花丫头，等我是得来参买吧，得脱皮就是。脱皮你个谁？
3: 阿妮，咱西街俺们家冷米多哎，
0: 俺们家冷气，俺们家啥冷气？一年干俺车队，都是给这开三千五十，是吧？
3: 阿妮。俺最让卡过岁数，可是俺最的也没呢哦。
0: 花丫头，听这妈说的，让个新个预备，去让厂么年岁么电视仪，去让出院子，你也去为两个厂么，你不多啊生气。
3: 阿妮，你也若不去过呀，卡得多啊。
0: 生意，年纪你大个些些，俺做你们这让爹娘都气死了不？今天俺两个才个注意，让爹准备你娘去，要去对啊，卡开那么亲切，俺过对啊。
3: 用啊你，你看了年去啊。
0: 今年啦，头几时，看俺给恰着是哪节，不过的个，你们既然爹娘着呢，俺谈到两个才个注意，两个啥节，电视啥不得啊，咱们上注意。
1: 啊，他里头能打不过。我听小李，他的两菜吧，干来是他要的。你让他肉嘛前面，对着看了，看他是点巧的点。看这些年，两个钱少赚，有人过点米呢，长满三家要的。
0: 啊，你心个有，两个伢你要买，俺南山两菜还注意，看他们要的水没有，俺南山注意。
1: 好呀，先让他交收。好的，我听小李，让给他的三行两菜我收到。Langkah di kujeh syarikat juga. Kuali syarikat cumsul leri. Pergi ke sana mangusin hayor ta.
0: Ale, Les, jinilah tu je na. Ngalam sana juga.

0: 아자.
1: 응.
0: 나 저거 내기 산줄 저유.
1: 지. 산줄 다 된 거지 어디? 디 겨블러 저거지다. 라니 입도게. 녀로 과용. 시더. 야구제대뒤아. 가발에 만져 아. 你就等着柔姐姐三句的激情 快进来 爹,做个对啊 呀,大壮 做个对啊

0: 오니 사하주빈세 허허지 저거죠 오니 전부 좋아
1: 그래 녀수베제 자조스가 돼도
0: 길을 용금에 마총 이나라 레규치 조성사 레후나라 레그치야 문후대유 가다가란 유튜브로 봐 지마라 아무 입이 요마시 오니 저거죠 수고 장사가 나로 장수입에 세익 좋다가 유기
1: 용아 기랑갈 니죠 오지 토담로라 나님도 사가주니 수임에 기랑게 힘유배라
0: 수리
1: 쇼연진
0: 쇼연진
1: 믹중스게 유
0: 올레 믹중에 니 하고수 경을 장수고 도야가 십지오지 기님도 사가주빈스 오네 경고수
1: 오지 도도가주 신주소제지오지 예중미스저다
0: 라하중무에 니랄 아자스 유입친기 민우도 아오 닌초원 사르보 디디랄다가 요베마세 찔라야 스케가 유구두고
1: 시 니아자시
0: 모라다도 그제도 총이나레 요르베
1: 유마시 신주소라데요시 모란초 슈네 칸두리소자 말 깊지 않지?
0: 아래, 쟤는 여우 좀 부리, 여우 좀 부리.

0: 다 잘 지라친스.
1: 집에 잘 지내.
0: 시도 화침도. 아자, 시도 민도.
1: 셰프슈디 뭐 계속 지나죠?
0: 어. 니에 토마 친. 어, 대체 하나 다 오셔야 돼. 지금 드네 전신 민죠.
1: 아, 진짜 근데 최고래.
2: 같이 해.
0: 진이라. 콘츠난 포춘슈디 토야 민도 쓰기. 시도 맞죠? 시도 라셔.
1: 진이라.
2: 俺在这儿那大大姐姐，年轻不，老亲姐姐，不嫌大大整嘛的，连把干到这样的，给这些新个嘛的啦，啷个爱我新个嘛的，给谁的这拉皮呢？这完了你个嘛的，咱们古大，啊，让军队这里通过肯定是困难，嗯，明天开学开不要嘞，嗯，
1: 石头哥。
2: 天天地动破天大几块，苦读经过的快呀的，舍不得，舍不得，嗯，看大姐这些性格嘛的，啊，石头也是些命哈个个的，连把干大这样的。哦，你好，告诉好告诉，小范，那个男生你过掉去年六六开始参加，你过来参加就得。
3: 你也是给了，不过你今年去了。
0: 那是你俩啥情况？我有参加中午游了。
2: 这意思，让亲生也不着的。你来看老师的，都是看那有些东西。这些有狗没吧？让个这三个中啊。可把来找小朋友，让阿家嫂子，我妈有些中了，我。啊，让个阿妈，我那个来有的。

0: 지 보모 상원해 좀 세총아 상아력 난다 이기 말이
1: 나게 인상 안 하나 로망고 내가 친유유라 상아 괜찮 리뉴유
0: 지샤
1: 진다라 오 디오 그랑디 내가 친유 고구유나 나데 냐나 지그르라 나 마지이 녀체 망고 소싱기유
0: 보모 나 저리 미고야 미도 가이스너 나 주사가나 가라수고 요마리 제 소초조수제 개가주고리 제자 나 저리 마지고야 미도
1: 알레 레어서스 전에 뒤바 제도비아다 주야 참신기유 어디 니 코슴 간고 신신기유 지만의 영유다다 니 차가 친구 영득엘라
0: 어지 코슴 간고 신신기유리 더비아스 나 저리 잘하게도 레어시라 요리
1: 쟤는 나 대냐나는 직접에
0: 어 야매나 대대제 다 취했잖아.
1: 다 취했나 진다라. 다 취했나. 어 진다라. 기랑디 얘가

0: Bagbar Sizhu Langba Tang, Sekhi Kheba Soki, Bagbe Riki Netu Yuzi, Yufang, Bagbu Zangsi Khang La Pipta, Ngay Tsongka La Pipzi, Ribu Meba Tsuta Tang Pichu Nangcho, Bagze Lunjum Tang, Lengshu Tunba, Bagbu Sekhi Kheba Soki, Bagbe Riki Netu La, Yufang, Bagbu Zangsi Khang La, Ribu Meba Tsuta Tang Pichu Nangcho, Yufang, Bagbu Zangsi Khang Ki, Nguyen Tuki Jikje Tang, Chile Mine, Bagbe Riki Netu Khang La, Da Kyung Chi, Yufang, Bagbu Zangsi Khang Ni, Geyong Ki Muji Tsemba Si Yinbe,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예선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편에 집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림이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2: Pwenchong Logi Padre Tsongda Lo Dung Korwe Dimje Tang. Logi Padre Lhasa Lomjing Jamgi Tsonggang Rimbar Goyi Chebe Zegu Jinda Dungbe Tse Dungnin Sabye Ngang Begyu Yinla. Zegu Rin Tsonggang Do Pipzi Bule Gi Chakda Begyu Tang. Tse Dungnin Gi Zegu To Logi Padre Jinceba Chakjin Sheba Nubu Samzhu La Tsonggang Do Pipne Zegu Shugyu Yin. Logi Padre Dejue Lham Tang Tai Di Xiong Chibye Lham La Rinkong Ma Xue Gwar Gyadang Gubju Gurgule Jemigu. Tadung Gyachi Zegyuba Nam La Tokchi Limpi Shuchi, Nguyushan Gor Niki Gubju Gorku Yengi Jiangwe Nyutum Nangzi, Logi Padru Bulegi Dobeji Gugyu Yin. Chegui Tuzu, Jinda Dunbe Tse Dun Yine, Jinda Dunbe Tse Suji Par Yin. Sane, Lhasa Chonggir Lingor Nublam, Zongyeb Lugangi Nubgui Kapju, Lhasa Lumjing Jamgi Logi Padru Tsonggang. Jidu Kabar, Legor Geguch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Xiamgi Zanyi Angda Shirne, Logi Padru Kyuying Tsonggang Dupibar, Gersu Shu.
3: Yartu ki yang ni me chawa chi nga gong lu long dang we chang xiu xiu lo ge pa zhe ni guo qi gui di si tu sa tu nam xi ki ke qiu le ming ne sui yu la ni guo ki nu bu yang qian bu dian yu bie nga gong tang ni kong ke du qiu yang cha bu yu ri ji ba yun dian chong guo suo qi du qiu yang cha bu yu de wei ni guo tang long guo qi qiu yang guo tu la su bu qiu qi su qie le bu xing wen tu bie ma qie wo dong yang ge bu xing wen tu qi le zhu du lo ge pa zhe ni guo qi gui dang ba nang tang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이라 슈미 신슈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원당 저도체 콘제 콩부신시 지도기 가처라 총예 충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의 치도 심주탕 사베 제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기 캐주탕 뒤에 취급 제휴 저당야 부메바 요상 치도 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람티 딤쇼치웨 콤보티브 디싱 기베 촌나 시용이 추구소 콤보부드탕 총야게베거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팁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타디숑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디탕앙 차롱용웨 민드쇼 함 차지로 고르게 당국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2: 로지 파주 지골 함니 지골 탄 양규 강당라 민의 주거 체험식인

0: 지 감사합니다. 차비나 갈사가 아
1: 나저 제도 간다. 샤머게 샤머 시촌지 봐.
0: 영아 아구 아구
2: 그지 부진주라 내 갈사가 여봐.
0: 갈치에서 아
1: 갈치가
2: 딩예 주배 부부들이 등기 파기에비 대양 하자 여봐.
0: 아래 미중에 장가 미사를 상체 부부시 주스기 디르베.
2: 어
1: 아무라 시도 개념이 키랑 임지 다치도 시도 주니 숨사진 키랑 임지
2: 예순풍 종아리 개비 근데 제제 계속 너무 화유.
1: 아무라 타지한다 타지 맞아 되네 초용디 예중 부신다도 저거 나지 아니 산실 치수 아니 대고데시기
2: 아네 제 부치주라 운영하다 저실 하도 와
0: 사
2: 칼라서 준비 가능하소
0: 제도 법 간다 샤마시 고사
2: 용다 쉽지 야 부치주라 대대 아 오글하게 잘라 사야시 부디려세요 용도게
1: 오글하 타지한다
0: 릴루제디 아
1: 샤세 화야头 제도 린사베
0: 아니 사안디 오글하디 시도 중예기 미슴사젠디 리시야
1: 오네 에 타지한 타지한다 쇼지 광파도
2: 부준주, 사야시무 킹용구이다.

0: 유쇼 고마지
1: 고마시베
0: 어 고마지
1: 아자
0: 어
1: 동원 계속 예강배 나도 쇼신 강모 부수도 다 취해자 나다 미중에 조하나 대초 선인 아주 꾸리셔 조시
0: 아 괜찮 녀스 있어
1: 아자 디제시에나 나양 김미도가 이알 보수 예주 아니 칠시아죠
0: 영아 화야토 然后你们都 여세뉴아
1: 여세뉴아
0: 시샹
2: 张我那年是想天主隐蔽。行过去。山明是的是想念大的。等着。山给全球过去能你这么的这不成都的啊。他都这样要这边。
1: 呀。他的样子都要有嘛的。大张跑去我下子是想给大起码的。想想天主让给俺我妈心呀卡着你呢啊。我们太多的呢。对对啦都是这里有嘛是。
0: 谈得起来真是，您接着住给，是想给苦寒我心这啊？小强天柱，他只想小强孙不马苏，给这云呢生意些求生，给咱村里的女婿。
2: 那是女婿。这，亏你当自真的。有。
0: 大屁股马蹦。哦。

0: Tangto, Laksir Shinji, Jila, Sangha Chunchu Tzubi.
1: Wei, Nyongzi Du.
0: Kisik Mashi, Gyurung Du Me, Tiring Gabu Du, Aja, Tangha Chudo Mashi Da. Oji, Tangi, Buzi Du La, Aja Rana, Chisi Mojo, Kaka Chia Ha Siyab Siya. 총기나여야하시이나 마팀 카시스다가 요네 디고 큰 시에니미도 아자 마슈다 로디게나 인인이즈 칸나시
1: 세진이게 셉시에시모송

0: 아, 씨, 그런지 혹시 추석 갔을 때 저랑 네 아직 그대로 양봐 나무 저랑 고제 두두무 위봐 니 쇼샤 예 가르쳐서 라키 브르베
1: 야, 이수라, 가르쳐매 예세요.
0: 아싸싸싸싸싸싸싸
1: 대기 결의이나 바산차가지 니 아자치원 뇌수슬라비오 이 내랑게 아자고 다 계시해냐미도
0: 아싸싸싸
1: 썩두수이마사
0: 저 르다 하지 니 아자치원게 마슈사 아자치원게 마슈사 니
1: 랩동이비야 마랑게 마슈선 시험마슈비 니 쥐 하리미야 다오쇼
0: 아지 마지막에 디 르다 하지 니 저랑 시험
2: 아 딘테스리 ngāma lūdū jōrāng lūyō mārāba āchā chēwēng tōntā chēmbadī nye jōrāng xēbī nā jōrāng lūnglā nē zūlā āchitā lōsē tūyab sūgurba dī shūgō jōrāng lūyōshā jōrāng kē ngādē lēgā chēdē wēb tōngsōng ngār kātā shūjē tōntā dī bēt jēbī nī jōrāng kā tūnzī kōr gē chīdū ngā khopta kā chēnsō nye jōrāng xēgō sāmchū nye sāmbā jōrāng kē dēndē dī tōntā gēchī tīgirī sāmchū ngā
1: 俺还叫人肯定是写我们三单的语，对你俺家请问来说，你也蛮喜欢呢，俺家请问个长个写写，个撇不来嘛嘞。大好送哎，嗯，啊嘞，天气也不是，太热，羡慕到你，还是叫个人一直玩大车。你看来天气这边，水气多嘞啊，叫个车多嘞不？
3: 少都睡么说说呢？是，
1: 没错啊。
3: 啥？
1: 让点下我呢，看点点主动啊！看你看你那些图给，嘿嘿，对呀，面前是大姐俺对的，俺过后当点点的对啊。啊，面对面对。这，这是，但下面不是学妹，啊，谈天搞事的，叫人赶快休息休息，肯定休息。俺家请问的，还是一点吧。嘿嘿嘿嘿，叫人严不严呢？俺先休息。
3: 啊，阿家秋文大东元朝，看看谢谢，赏个心是吧？
1: 看心吧。
3: 天气最美。

다 냠린 남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순나레 추웨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다 나와 소주 칸라 폐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균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0: 암라 먼저 아샤님도 맞아야 가리나 강이스는 먼저 아샤는 가고 쓰고 하시 단다 아샤에 내라고 요마시 마란주 녀를 수 있는 컨테스 마시네 강의 체류 수수 탑시 단계 탁수 채우시 다과 밀링에 대한 용마다 하고 승해
1: 아니 장애 가시 시에 먼저 가는 년초
0: 아 드네 바다 찾아줘
1: 어
0: 저

0: 류 따스가 줘.
1: 아자 정원.
2: 아자 정원. 아니 레미드에 세드시도.
3: 알레.
2: 추가 내가 레미드규. 두리 켜고 거기. 라지 던토제 깨지 치규. 산내 하이강 람디지 된게.
3: 저 교고 다가 줘.
2: 아.
3: 쉬어. 교고 쉬어. 던지 쉬어.
4: 왜? 아자, 그 말도 좀 봐.
0: 아, 지금 까지 갈 수. 나 미국 시 선부도. 좋다.
4: 신초. 남사 신초.
3: 교시 뒤에 있어. 내 저도.
2: 아.
4: 좋아.

0: 저와 라곤의 로연이 미비
1: 연차 랑가 제소 동시에 야우쉬는 미드와 딤미드와 아
0: 만난다미
1: 마리 어 랑 딤맨 로유 딤예 두서기 차다 로용 지스 지스 다 레어치오 마리
0: 용아
1: 재미나 라키 베소스도
2: 아 도스터디 저 텐도리 아자 처에 니 맵자 땅디지가

0: 시샹.
1: 오, 야토.
0: 아니 두게. 대민도.
1: 주로 거기야 중인 쓰기. 상심 못 주게.
0: 심어 줘. 퇴근 지주 퇴주 위에다 떠진 얘기. 티린 타면 줘.
1: 쟤는 과침제.

0: Bakbar Sichu Langba Tang, Sekri Kepa Soki, Bakbe Riki Nedu Yuzi, Yufang, Bakbu Zangsi Khan La Pipta, Ngay Tsongka La Pipzi, Ribu Meba Chuta Tang Pichu Nangcho, Bakze Lunjung Tang, Lengshu Tunba, Bakbu Sekri Kepa Soki, Bakbe Riki Nedu La, Yufang, Bakbu Zangsi Khan Ne, Ribu Meba Chuta Tang Pichu Nangcho, Yufang, Bakbu Zangsi Khan Ki, Nguyendu Ki Jikje Tang, Chile Mine, Bakbe Riki Nedu Ka La Da Kyung Chi, Yufang, Bakbu Zangsi Khan Ni, Geyong Ki Muji Tsemba Si Yinbe,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치 니소가라 빈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구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빈에 십제 냠리 낭제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굴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라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라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1: Lodi Padu Rigor Hammi,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ming, Chugu Cheva Shin. Lam Di Tula, Jigog Nuba Den Yube, Sangu Dimbo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ue, Comba Yun Ring Buyang, Gale Kugme. Tue Lamula, Cherju Tang, Tedu Gotuba Nuba De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uke in the Tang, Tata Chanila, Gorna Gokuke, Jumigu. Penjong Lodi Padu.
2: 여튀기야
1: Penjong Logi Patri Tsongda Lodun Korwe Dimje Tang Logi Patri Lasalum Jinjamki Tsongang Rimbar Goyi Chebe Zegu Jintadunbe Tse Dunin Sabyang Beju Inla Zegu Ring Tsongang to Pipzi Bule Gi Chakda Beju Tang Tse Dunin Gi Zegu To Logi Patri Jinceba Chakjin Sheba Nobusumju La Tsongang to Pipne Zegu Shugu In Logi Patri Deju Lam Tang Tai Di Shung Chibel Lam La Ringong Mashu Gor Yadang Gubju Gurgule Jemigu Tadung Yachi Zegu Banam La Tokji Limbu Shuchi, Mushan Gor Niki Gupju Gurku Yingi, Jangu Nujum Nanzi, Logi Padu Buleki Dobeji Buyu Yin, Chegu Tuzu, Jindadunbe Tse Dunine, Jindadunbe Tse Suji Parin, Sane, Tasatongi Lingor Nublam, Zongyab Lugangi Nubgu Kapju, Tasalum Jinjamgi, Logi Padu Tsongang, Jidu Kabar, Legor Geguch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Shamgi Zanyi Angda Shirne, Logi Padu Kyuin Tsongang Dupibar, Gersu Shu.
2: 空气恐怖清除天里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感应空气恐怖唐不提下主恐得不了浪车文档热度吹空气恐怖谁谁自动给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浪三不尼七别刚不擦弄用为企图心就躺三杯七别银别七别跟日擦弄给开就躺对年去过前月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七别浪天尼杨行西沃汤冷天顶秀七位恐怖叫对地形级别从南西用意出国错恐怖部队汤冲压解别个钢板超用意地脚切图贴住浪着银别浪着给他给级别新车米泰迪兄天那么给七不用出借七别推进了七不错推进这么用我汤地汤昂擦弄用位面对秀
1: 他们恰起了国家堂国家国家银了国家看能给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给银我这怕住日国他们日国堂养育刚堂了命令去过切不行银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月点不进来这打国图了不行顶细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类可个命体为他们为了切就堂天对国图给女不点预备大姐切的听爱人光呢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거게 임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거게 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3: 계급 님지마나 시간 팀로 로스도 뒤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든 계급 팀조 지자 로스의 팀로 니론이 생활에 나와주지 비치 찍네수 무슨 협작제 다야
4: 자기사
5: 자들레 돌도 주베
4: 자가티스 스케바 개요 말해 Rāmbūgu lō chīnchī nī mārē. Hāni fāng tī pēchī shi tāndā. Dī nāngi gyūpchī tsōni, rāngchūngā mēnzirī. 前张扎点军情民都啦，
6: 张哪股也不去吃鱼。
7: 所以这蒙牛的店家韩立方排队当的这个人，都先干么就站起瀑布当。所以这蒙古人呢，就是提来林子去瀑布当，俺的球鞋当呢，穿也不去领给。
5: 这样我是想想，东西也做够下了。
4: 你让了排队当呀的韩立方给吞在沙不的人的，去落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当，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去要人。
5: 韩立方的我那也要多，
4: 韩立方更重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8: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
9: 公司康冷苏，米州三百沃韩立方从康，
10: 林国小兰皮杰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0: 자자. 귀로움들이 랑 과지 마.
1: 어, 알레. 어, 띠가 어. 녀랑 셰빈버. 나 참스치가 침비기. 정기나 내줘 봐. 사지 귀웅이 셰가 침비.
0: 어.
1: 어, 다 챘네. 나 탑잖아 죽인다.

0: 아니 지루 고마 친 봐.
1: 지루 고스 제가 친비 야 레가 시라 주 유보 토입사 토 봐.
0: 아. 야 레가 시라 주스 에.
1: 응응.
0: 딘데 신 갈레 시라 요디.
1: 켐빈도.
0: 녀 푸니 당과.
1: 우지. 라고 친지디 쇼 쳇쳇 죽도 봐.
0: 아니 디데 챤 칼레시라 요디 야메나 나레 렉스타가 두니
1: 용마지 디데 큰 용마지 녀랑 시오 다들랑 렉게 조디 중부니 야오체 주 갸중 후다 치야듯이 랍자 주야 두루니 차스노 자 스블록 좀 내치오르다 녀랑 시오 총기낭 랍자 딘주 마단 주 소제 니베 랍자다 큰에 정 마시스기 허르후르 마치라 거중에
0: 녀하 고 이네 아니라 갈래시다 요지
1: 아하 나 갈래 개미도 다들 알아서 사스대에서 여보 내수 뒤부채 여우가 주민도 갈래 뒤제시도 개토봐 화야토 지마란다 둔즈 쥔다 유니에 차순 디디 나 김샹시 아니 나 내 가게에서 마쳐봐 뒤에긴다
0: 영아 내 가게에서 마쳐아
1: 다지스 야좀 제가 교.
0: 알아 이제 대지 보고.
1: 다 부모가 지스 치.
0: 아주 푸르주다.
1: 부모가 지스 야 교치.
2: 동화. 산되다. 좀 다지 나라다 최도 세우유.
0: 오지. 전국의 최도 지인스. 대체 과부지다.
2: 말해 난 얘도 매력 없어.
0: 年底月，年底没可得事。只是交给你当时也几个月嘛事。天天能够给吹多钱的事的，你也蛮年怀疑的。学的，听他何人？何东华，两年前，从济南聊起个专业的事，让给好好做。你也好好去，快些多。我就说着。
2: 단다 쫄쫄 죽이 견주 경자서 세 과제업리 만주 코르가나로 지사천어 레아스 케미도 니에체나 소르디 교린 케미도
0: 아 지카스 유시 인서 가난지디 개급 킬레리 곱딩 마리
2: 곱딩 마 디디 가난지 시아바 지야 요 마리 니에체나 나 헬레그네 튼제 정기나 조석비.
0: 제가 시 인생. 아유야 치도. 자고의 고메스 여줘봐. 다시 랭내 튼.
2: 나라니 뭐네? 나 체크해 줘요.
0: 란초기나 링청원 체가 주니에 있는 규. 난그 주인이네. 핑지 키지 마지.
2: 뭐 이게 나래? 니라 제수이 되어다. 아. 니라 함께 시유다. 뭐 이게 나래? 니라 제수이 되어다.

0: 아자야.
1: 어.
0: 동윤 저기니 카가 제제 규룽 붙이면서 양갸 찬스 겹지 매베.
1: 마 보숨 치야 여줘 봐. 양갸 찬스 겹 알려라 화야시.
0: 용마시. 단대신 용마시. 단대시에비나. 뭐랑 얘네 급다 뒤지 고급 세기 생부시. 니 아자시가 다시. 대대도 가마시.
1: 三路哈登的鱼王天柱三路哈登的鱼喇叭天王天米度观音下王天柱我这个时候让人老送去鱼差不多他都可以不用免开这我我吃完米度他能干不是他都吃完米度是
0: 我那张罗西不就有什么吃完钱一遍喂小心心你看这鱼对的我那看看去女人咋让他们对马去了没醉呀你妈那张罗西什么钱的阿姐你这我开给没可就没就马去啊开给没那去我那张还做个生不多
1: 다 허드부도 경대님 봐.
0: 수익이 그도. 아자. 나.
1: 장하지.
0: 세년이네. 삼부시 고조. 키시 삼부매나. 저와체 최요 마시. 디마세.
2: 你没错，搞不赢呢。没俺搞不赢，没水性事。嘿嘿。听你看谢玉，俺来不到，俺马上去。
3: 谢谢妹，
2: 我是关注咱们亲属的。
3: 亲家是。
2: 俺来。
3: 叫天主，你也让我看清楚的。
0: 乖，米多。

0: 가방 탱이 임바.
1: 샤샤. 발라 저기나 내가 저녁이. 잠라니 도도야. 좀 마셔제. 아무나 갈녀라. 고.
0: 쟤는 진짜 던지다 섬랄 쓰가 되게.
1: 치죠.
0: 발라. 아이 키랑님도 장기 나를 치난다. 나 섬랄다 진짜 던지시라 친기.
1: 샤샤. 발라 총기나네 레아스라스나. 람파스이제. 총기나 갑다당고. 용두괴.
0: 겨아.
1: 칸니엠블라.
2: 샤샤, 치러 잼자 아이큐. 랑게 리시 깨베.
1: 어, 깨비.
2: 쟤는 야구치고. 예, 리시 깨비다. 랑님도 정기나 용구이.
1: 랑 같이 해봐.
2: 예. 포제네저기 리시게제 라님도 정기나 요니이. 링청원게 부부 정기랍데나 따마스베. 아나니게 샤샤 정기나 랍다 당구지.
1: 란요도 왜? 창창 리우라게. 김사지네 미식에 겐 두고를 쏘송. 캐스라게는 하게네.
2: 캐스라마게는 아이게네.
1: 요도화 라카시 왔음부도.
2: 캐치 왔음미도. 나라님도 요녀이. 나래 교배님도 요녀이. 정말왜
1: 유동화, 얘는 롭스게 하지. 쌈이하고 떠라. 총기나라, 마주대는 신형만해. 랑수를 들여. 총기나라 내비는 내가 탭자지 형만해.
2: 집에. 랑가고 내비지 총기나라 내가 새가 좋은 유니메라. 나 시야하려지. 뭐 주는 염도 떠놓은 유리.
3: 시인生 말할 집 가지 못도 말하는 것도 아까뉴미 아휴시지 마치 매지대 아휴시지 마치 깊다 취지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구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의 캐수야바 지조기초의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리군디레둔바인치 민다리니바두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주도도 면주 지구 강변 남기 쿠유라 니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장저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군에게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게 최대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주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컵교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교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교구 랑우 국송라 쇼교구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바과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바제 륜중다 능슈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지제다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탄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부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네 실제 냠리 낭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2: 新的女岗品种也让女岗进女兵发展过了同桌的夜冬的地点品种的念头比这特别偏见也不绝中国新的女岗品种也让女岗也特意讲你们操作起阿公和龙当月长修修落叶派出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学日子吧
3: 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学体外你过堂龙过七七阳光图不啦俗不群起俗切列不行温图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图七路主队我一爬出你过七块当不能堂
4: 盆中落一爬出从大落顶块儿的顶着堂落一爬出拉萨龙镇长的从刚人把过一切被结果进的顶别切对人十点安倍就赢了结果人从刚都撇子比例一强大倍就堂
3: 切断人的罪过托罗吉帕主政策吧查检协不拿不松住了从刚都骗内罪过了受救人罗吉帕主得罪他们他太地兄七百他们了人工马血管也当国主国国来这么个他东家姐解决吧那么了托起林北受气牛长国你给国主国国演技将我牛中囊气罗吉帕主比例给多别几个月银切过退罪进的顿别切断人的进的顿别切缩起帕的银三内他是创业的林国努不了
2: 总结不如刚给努不归卡住他是龙镇长给罗吉帕住从刚制度卡巴拉列国给国际处处进出处处进想给真人安大些呢罗吉帕住邱印从刚都配巴拉各诉求也退给一样你们操作起阿公和龙当月长修修罗吉帕住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努不养千不点月别 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学日子吧云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学体外你过堂龙过七七阳光图不啦俗不群起俗切列不行温图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图七路主队我一爬出你过七块当不能堂

0: 오라가 심제집 놈도와 호제 리스네고 유주살라니 왕다 샤샤 나솔라 후주스르문도
1: 샤올라로
0: 미코다 님마시 스친 군시국이
1: 이네 샤올로게 사바수라 도탐치고리 딘제스에는 야호 아유
0: 야호메네 가다시오르 님부 가수유네 자투스 워히리
2: 마이티에 很多小三三个 有年免备
3: 아자
2: 这样可老说啊我从今哪能风光啊主意我那准年呗给苏姐姐还少些光在说么的你从永久随后阿家等大姐开始阿家长了现在没说等大姐等大姐放上给苏姐同队请问都哪里随哪去的但现在俺们得偷嘛是呗麦小
0: 这句话不你老不输入度的啊嗯但有谁啊嘞叫今天该休息你要出去给我休息麦香快些说没你快些严格爱拆除老远他就多嘛是呗是风云下雨谁说这哪了两个想看清下
3: 그래. 되면 생람을 하지.
2: 아이고네 항상추.
0: 수다 버려. 보면 되네. 로시 세주.
2: 장아치네. 나 소치 오시.
0: 다더. 로빈 예서도. 양풍 아침 버리.
2: 나로 후유 사다 쉬수. 도스네 총 개나치네. 소치 용기.
0: 그래. 장 교화 신제. 인지 보면 둘이 당도 쉬우리.
2: 나야 다는 용구 쉬베. 我
4: 跑不起来你。其他人天天有马力，连夜人打送啊，都是困难的。
2: 行吧，俺我那团打也请不许。
4: 阿姐，阿姐那亚当比呢，我一两个比尔的。
2: 你做看哪呢？你也去瞧。
4: 让俺做公司没得马力，赶紧就去个啊。
2: 你，前头俺群组估计是要注意。
4: 俺做估计都是做点这药马的。
2: 你个人我是啥货币？

0: 나다. 도와주고 나다.
1: 야, 윤샤. 겨우대시다. 펑가도. 아자만샤. 펑게가 랭게가 단추. 뭐라? 아자랑 통되면도 싸. 아. 아자만샤. 개체면 송아. 쟤는 좀 잘하리 메시야 무슨 개수민도 간다 아자랑 통되면도 쓰기 다 쟤는 장게 뭐라러 로비유 제차 라브리 내티형 민도 아님도 로주 쓰렀다 아자 디카사 랭구도 아자만샤 또 로이교

0: 자.
1: 쇼르시 리세잖아 마도. 폰라다 주디 고시.
0: 자. 폰하게 대비게 제두. 삼을 가르던 거 이거 하고 휘베. 랍다도야 키폭서 맵 찾아. 랍드네 틴즈 요시. 신유로고 속으셨어.
1: 용마시. 네 바트게 등히.
0: 저도 그 아무치나. 랍드네 템 바츠그리.
1: 네 뭐랑 섭지. 저도 그가 친죠.
0: 아자. 섭지 도마지. 랍다 준비면 섭근 됐어 저래. 아자. 아자랑 우주 사라. 네 가시네 큰님도. 나 나를게 좀 제대로 내 집 봐.
1: 시. 나 이 지금도 나저 나게 갱을 넘냐 유네. 장게 도교로 쉬어요 마시. 나 그저 시 쳐오시. 계속 장게 도교 다유는 난 내 좀 하고 진짜 체어시베.
0: 아자. 아자랑 아 습습 요리.
1: 시. 나 잘 습습이. 삼심어 통자 습습이.
0: 나래 좀 봤어.
1: 마이티. 지만이 아자 칸뉴 아.
0: 아자. 낭다 먹어. 나랑 자 로직 주의. 니 나게요. 나 마음이 럽진 리그 말이나. 마이상 포마시라. 아자랑 통화 용매.
1: 계시디야. 라게 시에중아.
0: 아자. 로디나 칼레 갖추 여보 중에. 아자라 과자야 자유치기. 이내 아자. 펑어. 펑어 컨디스가.
1: 승이 뭐란 살지 주의.
0: 뭐란 살 진짜 갖추래.
1: 랍자 요르기. 견라러. 니 셰스 강로 주의.
0: 랍자 못 되체네. 뭐라 좀 되면 마체나.
1: 안 가시야 요버. 니 로모 용시. 견라르 쇼티. 뭐라르 쇼티. 간차차 지그지.
0: 아자. 아자랑 드려 마치다.
1: 마이티. 켄즈 야호 챠라 챤너. 니 가리 내 챤도 휴. 토노 펑 랍라 조 토로 챤너. 모사 바 헤미도. 모사 챠 갈 쇼시. 켄즈 둘람 켄치그 쉬버.
2: 님도 로잉 한 로초
3: 로미
2: 아지 선주는 뭐더 예수 매봐 장 로송아
3: 나 마미
2: 장군의 아마추 론주 민두에
3: 윤샤 나 카드 마치 용두게
2: 아메 다바다가 용구두그 잔친 고시 잔 고창라 잔아메 양화 수미도 니 암라 니 야가
4: 야 펄 펄!
5: 펄아, 오늘 랍자 주니에 쉬면 두게.
2: 땅 오늘 주니에 맵자.
5: 샹아, 니에 롭스키 바친가?
2: 펜도 민도 암라. 다등 앞에 용조이. 괜찮라게. 랍자 소재, 님은 가세 신수. 펄 랍자, 쭉통 민도 숨기.
0: 범디니, 니네 과 차가라.
2: 리샤, 니네 팀모 망고 치미인데, 칸 니로 징미도.
5: 다시는 욕쇼.
2: 암라, 마라 준다 매자. 범어롭스 야구 교통무소.
5: 샹아, 랑게 컨도 체비시. 체는 마이텐, 랑자 랍자 주니에지베.
2: 마이텐도 케미도. 슴제시슈, 푸르샤.
6: 아자마샤, 푸르게 니그민도나. 퍼스 욕쇼, 롭스 제공하리. 롱시스너, 셰쇼리.
5: 让学到了，老将退学住家。
6: 啊，是阿妈，阿家买上人家些呢，反而给偷米多。我老是弄不得个人民这些呢，看他偷嘛是。老大姐啥呢？首先呢，人嘛是。
5: 可是盯着学来下去呢，我心个水有米多。
2: 他老人了又下去，突然点点老家当土皮。
5: 老几年是给这钱呢，还是钱个是？
6: 啊，是阿妈，反而给别的盯着地嘛的。他在弄啥子？
2: 嗯， 你也打个三球。
5: 你也三吧。
2: 阿姆拉，夫人给你个酒楼三十，头上头皮卡打过来没修呢，拉不扎当头皮硬。给给钱有嘛事？都这么难啊？
3: 清风，我的老友你嘛谁？
7: 要怎么说啊？
2: 嗯，小老兵，有老亲民度。
3: 卖香的这香要退休不是？
7: 没嘴不拿了么了？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돼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 신념도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그때 나서 한국이 진짜
1: 미글 딱제 전에 明年기 년거列车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旧康堂 银通参在酿制기 明年记者级别 接心起步 비교인 明年大家车子 明年一年团委员 现突破了坑穷警委 卓米斯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旧康기 安置苏德기面具起的 萨尔多队员警 开连邦电捐额堂 明兔藏西 木久则语 普尼东瓦 王子娘苏介语 kesi kiran mik jibji chibata mi seba mi tongwa mik ju tuenba mi gamba sogi nian tuen yuzi bijin bi mi tang tiewe reng xingki ming nian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 la pip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ipkian ki gongzhu ngabju rimi takje tang rimi nyamlin nang chokbe guni pibar gosu xiu sani hasa chonggi linggo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ji kabar lego ge huji chu j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 chu
2: 新的女岗培养女岗进入女兵发展国的同志女也懂得中国新的女岗培养女岗
3: 也没给别人能空地不免不当能空卡吧能去养

0: 고 나녀 라르 뎀 쪼르베 아 나원데 마초 제데도 자게 켈레 용마즈베
1: 아 지디스 지스 무샤 예마요다
0: 지 예라다 마이샤르 자서 뉴유 제마 규치단 타르르베 따랑게 심심 마치다 온고 마이샨 게스다 켈레 지마데 녀키니로 녀르 춘데 세무요
1: 샤이노 제베님부터 규도다야 민도
0: 아 지 땅아 워드고 주녀 이베
1: 시다 마샹가 못 드셨네.
0: 어, 못 드셨어.
1: 마샹가 못 드셨네. 나 희셔야매.
0: 최고, 자기 못 드셔베. 얘랑 야식을 그 야식.
1: 마샹도 야식을 없어. 뭐랑 거지리. 심마도 장고 처음에 편토 맞지.
0: 예시스, 예시스. 제대로 뒤 랑제이다.
2: 계속 이제 이네. 정소 윤련가. 막간 중에 치실 차피. 얘에디 주둥 이게 치유. 겐즈 뭐지 가리 유메. 찍도다.
3: 욕쇼 왔다 마시. 뒤랑 가시 봐. 찍인다.
4: 어디? 주둥이 그래 봐. 야오지 되는 거 그래.
3: 아자 마샤. 오천구언니 단단하게 있쇼. 마스님도 제제 자가 소상한 조야디. 종소 우유량 안에 갑표식인다. 마세 아자란 게 제게야간에 삶으던 것이.
1: 신수, 신수.
5: 갑표신이 너. 종소 내내 미직 주세제. 자가 소상한 팀이 야용 봐. 진짜 시에나 쇼러. 마샤고 수색주딩까지. 종지 최대의 정보서지를 주루니 하죠 조리.
4: 아, 안 못 이유.
5: 小乐, 让我请看这朵
3: 아지, 我等多个时间有吧 창门门头写不是 这么的啊 我原来个马刚打过七岁的双子 女婿天空也是 门心里, 阿家个来个能去可怕些的有些
4: 哟, 麦香一呢明天下午了呗
3: 马上, 我, 你得这行为的 阿家麦香, 没命能不双子 我让最后改变结果也是
5: 阿姑, 你也得呢 屯大的, 小乐的记住
3: 阿姨, 周云花 屯大的阿姨妈住了 사바수라 내게 칸데유
5: 라가 진 삼슈샤
3: 마시 디
4: 샤로랑 같이

0: 야, 좋아하셨다.
1: 장긴 예배.
0: 장디사야 가보여로. 잠옥한 예비. 좋아하셨다.
1: 재능 가수인다.
0: 망수와. 그래도.
1: 시부시도. 나무네 앞수도.
0: 장가 자가디수. 야호수요시야.
1: 정디승부다. 무이라비지일러. 마저지니 후슴 철시라지시야. 한과도 다월랑게. 뉴욕도선배 무이 창모 마저지기 이스기. 니에 레이메.
0: 뇽들랑 삽 시해주게
1: 란심 누구에?
0: 시해와죠
2: 용화
0: 나
2: 다 라주고도 대년배야
0: 단도 윤회민 누구에?
2: 보고대 르게 여마시 라그지라 다도 진예라서 고져봐 니만 강규지게 되나 불을 흔들 세우시
0: 배도 검시야
2: 딜에 갑디스
0: 他的年老师大些这么些话是要说的麦香要我们对今年你刚好的面子这不一呢要我需要马水今天给我们用户的工作听我爸爸麦香到达的这次也不低年弄出事他最是对的亚纳多那边最自动要是吧来死今天给苏巴年节你也打算写我
3: 王阿紫色西啊有有紫色西啊麦香主演的啊啊哦哟主演的麦香嗯哟阿加格里哥啊主演的主演的麦香主演的麦香紫色西啊
0: 罗俊熙子祥你也行

0: 야 누구도 도와 시에다 다다 대여 말이
1: 오 시에다 다다 마티 그랬어 디양아 많이 가르쳐 주마
0: 많이 가르쳐 주세요
1: 이거죠 네 쌤스 거 진짜시네 너스 개등은 또
0: 마샤가 나와마다야 좀더 가르면 심해배 라게 삼촌 당신도
1: 세고 네 삼촌 당고쇼 삼촌 규룡시 하다비 좀더 가르면 고쳐면서 답해지 윤페다 진포 삼등 매줘
0: 가들이 어디에 도대야 우리 강부님부스가 제마도 조부그리 마이샤 닌시아 삽들이 멤바 부고 삼등고하리 부고도 마제너 뭐라게 모두 직마하리
1: 이내은이 세녀고시베마도 부고고시에메
0: 제너라 우두사잡으리 꼬르제 시식립이야 뭐라게 마이상 세녀 삼담부디 너무 해봐 딘지시에는 마이샤 농가 한들라
1: 다리 삼루스대한테 니에 도와다야 티페드 노샤
0: 마이샤는 형제 시작하죠
1: 내지왜 맞아라 치진 시야유
2: 니로메
1: 자능아 기신하고들이 맛있는 형도야
2: 야진도미도
1: 은희이너 기스틱 도메쇼발리 줍쇼기 은혜진이 계서 你这是面 让给苏苏解读 我这给谢大铁查苏 弄出现了就 用对
2: 用啊 弄中国领学呢 就吃当我的
1: 当我 就吃当学 给死你谢别 给死我 怎么得给他
2: 你也要什么下雨的
1: 是 让给这些呢 用马的 谢谢谢 给死你 出生去的妹妹 给死你谢苏 让给你的用马的 没记不住是吧 谁骂谁?
2: 让给他孤独
1: 他孤语
2: 可是说?
1: 你也算吧 我让你 掐死给你呢 你也看不见面呢 怕不我们着
2: 我们这样你这些 还是多
1: 我们这样吧 如果你实在主义 他都孤语呢 我安用过话下吧
2: 你也坚持大地 云飞达 奉给 每天写送点给解读
1: 是 让他们这么写 你写书 但你写不写书 看大群大地 让给妹妹能抬起吧
2: 让给妈妈查 你也写呢 破子 古能生比
1: 啊子 你也得给你写命 他都要鼓住你吧 鼓住你鼓住 罗叔的 养你叔的
2: 罗家鼓
1: 罗家鼓是 谢谢不都鼓住他是
2: Thank you.

0: 강부님은 내 카트 뒤에 말이.
1: 카트 뒤면은 빠바람 파보고래. 빠바. 뒤 아무긴 강부다. 마이샤 나만이 봐. 마 삼참이. 이네 김사 도수유신 과연 그래.
0: 수 김사도 모았어. 나 가봤지네 지금 말이.
1: 네든 지금 말자. 빠바람 집에 있는 김사도 돌고 말이. 나 가봐줘 그래.
0: 부. 단지 김사니 김사직 잡으리.
1: 뒤 가서 그래. 나 해봐 주니 이베.
0: 이.
1: 但 你 신의 호수였어. 나 김사디 미마샤. 내주도 넘지면 돌려리.
0: 아씨, 불안이너. 계속 허시유.
1: 네, 지지라 시야유. 네 아마 그 뉴이베.

0: 히말라야 거르위 서구 투몽 피지 동위 양타기 렘부 임버 라저 투비여 랑뇨초와 최든 총리 칸기 주진 쉔바 양라홍기 푸 랑뇨종기 히말라야 거르위 서구기 니니 림비신 겐감기 송종타 냠리기 군디바 고이 문주버지 초두 정신을 좀 버토위 지마라 편종기 김제 기급타 냠고 냠주시에 경우 된자타 겐감기 머디 냠부 송주인 규남진기 사도 류제 진도르타 링리치고 리제 첩등소 체내 계급하기 미망 빈주 섬시타 자심 세도 당대 지지어서 추제 토외 고무지의 체로 동주 인시 송버시 닌지 총기르기 총지 쉔바 저가르기 닌지 총외타 총기르 세숑기 링디 야부니주티 지조 링루 팅럽진기 편정 사르베 피지타 총정 원비 거궁 계진시타 닝지 변조르키 퍼시 사바타 교주 고이 문베 구드베 제럽 계진식의 지기유 제송바시 중국 변종기 히말라야 고르위 예진념리 링디 급가베 종이초이 조린 천산기 종이초이 리공기 레저르 데니 히말라야 고르위 예진념리 람스 주주로 군대 당원이 진내 규남진기 지규로 성대 체대 렘규 계급도 총왕 규남진기 퉁규로 람스 주의 니네 평균 리데기에 통고의 댄리 중저 통리기에 념리 지급 수요 숨리 산에기 레이저 댄리 히말라야 고르위 서구기 긴감 송종타 중저 피지 지기 비준 라린타 리게 중저 대유 제송버시 뒤닌시 정용 예선주로 레드엔 비 마가스린루기 예선주로 다외 정달 친디 룸주 지지 죽드니 지워시 신화 선주로 강치조 비 토린 종지바 리윤루예 마가스린우키 선주로 다외 롭서 동주로 쇼는 게데 당기 선주로 링조레 등기 첩시게 타세 땜부 선주니 로드윈 시진핑키 소신나외 당 중앙키 선주로 남조타 링조 탑사라 뒤엔베 카세키 랑차시 인신 송버시 광시 니리 사바라 강기 최고 중지 오연 신이 照이 뒤로 사베 년저베 전당체로 다니 미심 규위 선주로 잠주 강망 괴베토바 체주 인신 송버시 타딩기 정다르 토 중앙타 팀인 신젠타 총결키 년저르 쳔 러브겐비 리드윈바 루드나와라 딘슈체여버시 게겐스 정리기래게 냠용타 퓨중기 잠주타 송지체리 마가스린루키 선주를 따와라다르타 탕삼주용 딩럽진기 편종을 라린타 선주르기 겐심 년조르사비 좀지기 누가 토로 동주지에체니 링류 뒤럽기 에안라즈기 선주르 잠주의 등주타 년조르사비 피기 동조소 바르기 초망부유티 냠주체여버시 편종 롱진인지 레공 냠주의 년조르 선주르 진지디니기 사르구바 야니메이 롭지비에 선주로 괴베 체바테다 퇴응원다 잠시 미심레 수두바식 두라 퇴주 텀진 체고바지기 롭소낭 총시에 송바시 화사총기리 냠제 년저로 되내기 사르구와 치양전기 응지바르송토 마가스린루기 선주로 다와 죽지도 체리에 수준 년저로 촉주로 섬시리에 등진양다 체리에 표기에 등주 야구링주 이인시에 송바시 정달아진 로마수의 퇴주 텀진기 롭종 혼당시기 요바타 닌다라 롭진 퇴지에 칭아 초중수연에 최두로 체기 요바마시 로마수의 롭진기 낭둔의 민리에 정리기 용조로 흑부로 링기 요바시 편종니리 사바라칸 종지의 비준 되내기 종지와 왕이페이 거브리 수지 차위에 낭둔 카지라 조아만이 베 나와시 용구 두비 닌둥 초규리 야구 모종와 타 존의 보르도 퇴모도 비 균리도 제송바시 편종 슈누 차바라 칸기 사르고바 세리비기기 편조 년조로 망부 사르도라 당신 제국도 사르도연토 안주 슈누 차바라키 슈누 타 제외 니중의 괴베 제국도 제송바시 다딘키 정다르 티 중국 사르고 튠조기 주리 나와 타 랑조조 등위 제자비 존의 제신 편종 사르고 튠조기 겐년의 제바시 임 퇴공 시림토 냠주 톱지 다딘키 정다르키 낭드 정용기 총기를 주타 서구지기 종타주 뒤지 틈실의 뒤지도 대동체 여버시 화가 총기를 처음에 정념제 연주로 되내기 살구와 제시 준비 타딩기 정달규 레진의 시림토 규리 망조의 퇴응의 내주시도 망점체리 망조의 남기의 뜸규 야구링규 인시에 송버시 너주 총기를 소 정념제 연주로 되내기 주린 장자자이 땅기 송자 김상체동 망부로 규장 홀다시 유마시 조변의 지리 망조의 남기 미심규의 내주 괴비 야구체규 인시에 송버시 어리 세월 소신 정념제 연주로 되내기 종지바 수남천송기 양탁비 링조기 지둔체리 총세타기타 망주 외둔 시름주정소 대외리둔의 민리 시름기 지라타 링조기 리둔 야부족규 인시송버시
1: 샴라성교도도 카지스로나
0: 지지주둔인 정태도리공기 배상리공조정체비 구비성도타 두가송비 도진시 땅지부타 두가니비 상부시링기 땅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세기 수나래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핀 십제 냠네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1: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유비 확장 고르 통주로 예동래 뒤에 변종의 냠도 뒤에 토베 피해 제조 불규 중국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2: 야미 김비 능콩 대부 매부다 고나 구유콜 소기 야미 니춘 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예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스주시시 산리 하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4: 홍고삽디 오늘 샌라면다가 뿌이 야구도가 이쪽제 양식도 양구 야
5: 就住的呢要得不宁国大当初还红国的花不清不送葬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拿着鬼很巧的话宁国大建给红国的关节吃了清不赢呢点不解能免了生者借钱过命度宁节大年刚不点面子几安宁都干了一个不上特别赢的年宁国大建给红国的关节
3: 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林国大建个红果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 西古塔果蔬古糖扎人碗扎脆出管果炖出炖古糖果蔬古脸玫瑰精年达葱干了为了撇边给关注就人不明白自己给物质抓糖打用其原因过年了给糖也扎脆给把糖物质打用难归期五辈子自信给扎脆给把糖这送电电看了撇糖陆地卡巴列国给估计初级送了几几个
6: 天给我们看啥开始让中年签都谈年纪那个细致些的句了在中文线推不拍多浪发图加菜别穷了呀长枪毫米出去的什么拍多我在前面时呢忙我年限呢让中期切手提人心穷主角一年来老教期是否马赛句了而先切去杨氏拍军别穿过南部村正对的家庭而先托那忙咱们那个多今天十周年的时候呢，托我签到龙尾塘人车，那个现在龙尾街了，吃不穷的，正为怕拍不塘。天冷呢，师傅马上叫了，吃不吃拍不。我这去龙尾塘，现在小狗还是签到尾狗塘前狗街去三年卡去了，吃不算上面呢，住吃拍不。三年年末。前头龙尾塘人车，那个现在龙尾街了，吃不穷拍票。天冷呢，娘娘塘出门，师傅马赛狗了，吃不中拍票。我这去龙尾塘，现在小狗还是前头尾狗塘前狗街去三年卡去了，吃不剩三年呢，住吃拍票。对嘛，吃就拍票，今天忙我年纪呢，小桥塘老桥去三年忙不歇了，实行六七年个中秋塘。 ཐང་པར ཐོ་ཉན་ནང་ཐ་ མེ་ཏོ་ཁེ་སན་ཡ་ཁ་ཅིལ སེ་ཞིན་ནུ་ཅི་ཉིན་ཁ་དེ་ཝེ་ཅི་ཝེ་ ཆོ་པ་ནམ་བཅུ་ནུ་སུ་མུན་གོ་ན་ཡ་ཐེལ ཐོ་ནམ་མང་ཅན་ན་རོ ཤམ་མུ་ཐུ་ཐིམིན་གོ་ན་ཁ་ཅི་སེ་རོ་ན་
3: ལ་སེ་ཆེན་གོན་ཅི་ལ་ཅི་མང་མུ་ཁོ་རྒྱུ་ཆེ་ཅན་ཅ་ཅོ་སུམ་ནེ་ནི་ཅ་ཐུ་པར

너주 총기를 지르소 양쇄샹니 팅은 숨배 콘도기 사제시기 맞다 양쇄샹 내다 총주의 부괴 총주의 매부시엔다 냠투 로마링 자당 땡기 노나기 대단라 숨겹 제디 공전의 땅유시 이메 무엔니 시멘주규 태심기 균경시대 팅디 영우 편주기를 제낭 양쇄샹기 초지 매부시에바 젠비 슈주인 Chilu Turup Shibane gave up Haraki Longo Gata Ring. Churi Toyonta, Munga Chigangi Topashi Yuajing, Sumba Shibi, Topa Ti, Tingan Pu Changdangi Sushi Di Todu, Todu Chinu Ye. Shukin Chuki, Pojanta, Gejongi Jeshu, Chatsamushi Lu Mejong, Magde Metota, Karzongi Jeshu Nungshe Shik, Tadonya, Tongyu Ye. Desonla chirmi dagab longo tongcha la desin. Tajan digarani naju chongjiri chiru zon yangshu xiang ki sakon yin. Jiru xieba pyogaytu jimwe raju tuan yin. Nga ne ta para jiru mima ta nona wala ka cheta mebe jwa tamsab shik cha yin. Yangshu Xiang Puzon Chushuru no Mue Kui Tu Tsuzi Mi Ngadong Yen Simi Yue. Medika Damre Chang Wai Su Yangshu Xiang Ki Zhokra Mi Lam Tu Mue Yue. Niwei Lo Xie Ring, Zhizhung Zong Ki Xing Zhuo Le Pi Ki Shukjian Dang Wa La Dian Tajan Zong Yong Ki Gyun Dui Mi Zha Ge Zhi Ngadong Zam Le Si Yi Mei Rung Chuk Shi Guo Zha Chi Nyu Zeng Yi Pa Ra Pi Ki Ge Yue Jing. 铁锤呢，杨雪香去，加着中年生意。

0: Ya, kena ju.
1: Ya, ya.
0: Kari, kari.
1: Kama de. So, karton za ha, na, nepa chinta de.
0: Ha, nima nisun tsa sari mele rike. Kaabda ka tiyale, ya, ha, rike tsi sa tawa ta.
1: Ya, ya, ya.
0: Tawag za kama ta.
1: Ya, ya, ha, nga isu tsa ta male.
0: Ya, ya, ya.
2: Bukani tingun. Yang Xue Xiang ne da chong zui chu ri ne ba xi shi. Ma xin a san ne le ne ne ka che yue zhong. Chu ri la ne da yu cham jo ten ne qin yong ne. Lo ma rin bu ge, ri me to chu ri la ne da ge yue. Ti rin gong la ri ya, no na la ne xi da wa ra lip yue.
0: Za de. Jian da da la tu zi.
1: Kong tu ka tu kiong mi da.
0: Ya.
2: 김미서티사랑데우다 다보로 깨지 지와타 류부르 링네 다와 냠바 진노마 소기 특별 규네 맨주칭 시 부게 로조게네 고족디 추리네다 롭정체 데르덴 균덴키 맨주 특별남 용수 콩도 취게
1: 네 메로안이 가타타 오 로안 맨티사 게 타자티티사 아 레레 토보 Popo tisa, gyab samansho tisa dap.
2: Takze cheba gyu, norna dizu lowa ra, nyinga gyab yueba, xeto tupi. Dini, duendu gabzu, zhokra ra, tue mao we, neri xin yinba ma se, gui kyab gyi rengxin chenpa dian yuebe. Bugue gyong nyuru, chukri diyo se kuyo tu, tu se chizi yueba shi.
1: Xio tu si xa tu, ya kwa li le cha. Ya ni nu men so dap.
0: Li.
2: 부근이 양주의상 야원 총주의 출입 멤버십 이바타 부근이 콩키 귀구르 첨부 제비에 개접시시 부개 조라라 출입 면주 제바라 조림신 부근이야 베디냠토 조개 여진 대례 직내 면주라 제태 롭종 투기 여라 쇼르토 부가리아 조정용해
1: 쇼동이 약하시 샘비 나 대례다
0: 나스나스
1: 다시시 하
0: 요요
1: 에다시파 영화래래 쇼동시 소우다 마다 나타나
2: 배상은
1: 나스라스
2: 뇽다라야 추수 시장 거기시 콩기 랑고르니 그규 지신베 총가식 다 잡아라 조규기 만 조처로 뜻뜻 주시
1: 아니면에 하나 제리 타자치 에 하체 타지 다자마나 겐께포 에 너치미 소리 테와지 오 치미 소니 녀키메로 오 소 다시 접시 나나 제인 샤나 제구루 오
2: 녜고르키 조부촌 디가 레비웨비 부게 칠로 지규 뒤즈 장바라 마드웨 바라 건조르 멘타 리습 치구루 나지지 체타메 망조 로베지 부부야 조르 제마 테라 교부초이 메디카 담다라 표창당키 사드 로와시 표기회

0: 디가라니 리키 소자기 김시 이메 파제 티웨 조부 마조타 노나남 초대 치세 디기기 김시 시경시 계시 내시 집부 팀자 톡세 보건 오메 매주치기 단다 최종 김기 비운디 내시 집부식 포예
1: 예나
2: Kanu dayat koro su lor?
1: Maa maa na kanu maa.
2: Haa, kyebchuri?
1: Mei yaa ni.
2: Haa, yo.
1: No mei yaa.
2: Chi tong si chisi?
1: Mati mati.
2: Yaa.
1: Haa, oon ting si toa.
0: Bugat haa, chobo tso ni, ngwa xe nying ba si. Ta para kong ki menju chee be, nor ki kwa chang, chang ki mi lun. Kong ni, tui kim kandu son rong, cang mei kui kuru chee be, 추진 멤버십이
3: 해서 아 수고째다.
1: 아, 야 카토사 통성들이 상고나 로포피 이다다 세우다 내다 맞다 야리타타.
3: 예, 야야.
1: 야서 야사 카토사 손네. 메 양치. 예, 제때 세도래.
3: 예.
0: 티링키 도두 담부티자급 제주 추주 소보점 심사리 부게 예수 첨부점시 개업지 모튜니 제메 조르니라 교육리 님의 许可라 신의 부부의 매주례가 주제니 정김토 로리피
1: Oi.
4: Oi.
1: Oi.
4: De loto te be de ne sout de chuyai donc en de ki donc en poa pe ta.
1: Ah, ye poa san pe ta le.
4: Ah.
1: Ta dali ge ma che chung che ta.
4: Zo don do sa sta.
1: Ah, ye ha no cha ta to sho le. Sa che chung che ta.
0: Yeah,

0: 얘는 카톤 오네 캬캬티네 얘는 루스당 해네 걔 카톤 날 혀도 오도 그럴게 얘듯이야 미리차도 그 니니 보르세도 오도 해 해 차케게 담기나
1: 지마 차로 된토베 장매 심난기 독제 체부식 펍토가 총유라 비오야 림시 표로친
2: 看着了，下句对过他，前面落砖提醒下句其余及兄弟妹妹刚爱吹的呀，妹妹你别强出不过你，马卡趁便宜。
3: 妈妈，你这得。
0: 妈妈，妈妈侬。

0: 다리 공매 가르쳐 봐. 강내 공매 감니유. 네 강내 공매이다. 탄도 셔도 중심 공매 감니유. 뒨지니니 소자소 남아오웨 투지 인베. 대급수 부가타 총주 멤버 셴초 최초 최초시. 대린 종신례 천재 십수주의기 로된초 향토 공매 개와라 립히.
1: 다음 두주 무의적이게 공회되는 하고로 이나라 아랭기 동자기기 공회다다 리메다 이나라 쟁에게 강고조로 빠스간주 공회에게 가고 데 멤비 좋다 체즈 라마나게다 라마고 체크 하고로 이나 롱기기기 수포기 공회제도 손조세제다 대차다 소기기 투소다 데 소카제진 쇼도 예보시제다 공회 자차자 폰에 디기기 아쟁에게 레카다 셰손신
2: 진득 캐나다 개편나 다 캐나 다나 샤팅 오 하나 기바다 안데 시 유후가 버시 오 네 니미 노라 메주 오 하네 군바이나 캥 미추 파카 지도 냠사다 요 메가 뉴바쇼레 용부리
0: 테와 머시 부가 로더라 균요 메베 이거야 마부시기메 왠야 로마 징글레게 냠노레 콩니 추리 메주기레게 캐본 최토 장초부시도 교류해 내게 추진 내려 마부시라 콩길에 카세 4개씩 교류해
2: 예 대할에시 유로 팔마체라트 페이스 속 구조도 교류해 네 소도 소도 가도
0: 양수향타 백화샹이 김재 연배 드링기 고급 단대네 샹이베 메바초 냠좀 제디 튜모토 라레무이키 멘주 롭센식 소주시
3: 한난 드즈나 생이스 제목이 바라자자르도 이저서 하켄 포키 하생이스나 한메초세 오메지다우 깁세키 노사하리기 테테한드스다나시아 코스
0: 부족 도보타 바보체베 된토 부베 저녁이 초나라 때네 자대지 태종 매바라 맹급주 장초베 라젤레 니르레베 루존소 항상 캐줌니 부게 사르두냐로베 로마시시 콩니 양쉐샹 친드 총주의 추리 멤버시시 콩기 고급 유림신 부고탄 냠도 매주 제발아 조기에
2: 얼도 규규마 다리네 예
3: 아 조규
2: 하나 뒤에서
3: 다 하나는 지나라다 뒤
0: 로준 김기 노르니 김미라 년제 포예 영인 내겐 강의

0: 최규 당부테라 캐주기 랜 노르네 김이에 공기 사무실의 땅에 미카 로웨 년세 와라 저와 강야메 팀이 노르치다라 따구미 태기 저와 니베 띵려야 캐주기 랜 차차부라 주메 태야 교체 면잠치시
1: 하는 게 있대나 로아니가자 차를 고치고 말어 어 맥자이 놈을 차차오로
2: 네네네
1: 어 하디 차차티 놈 차파 파르토 고치고 그로
2: 어
1: 하디 차 고치고 말어 헤메게 다주멜레리 펜자르타

주 미리카 신주도 오치시 타고르 제네 지셉 지도 제 지교 후지 제이글레나 창가르 빈딘키 람딘 지신교나 람노티 미스바다 공제단 지에서 장르 디기 통의지

0: 제제 소주 시부든데 광 캐부든데 신나 이거 문도 디스 소주 차샤비니 인지미지 부고 다스 신나는 야고도 다 이내 소멜 차샤다 소멜 촘레간레 나가 자만저 요리 카리페뉴 자만저 소가 부치리 소자 더그리 수니르 핑그리 자만저 요르와 다 더소 지단 전에 페뉴 침부 시부든데 다 요 말 다 제 요 말이 스네틱 말이 들레 다 지단 전에 페뉴 시부든데 요 말이
1: 잡어 잡으면 저
0: 온 다 잡어 잡으면 소르와 다 슈잔디 간가 아니 소매 시드 참아 안 간조 소매 지다 시나는 디기 아니 시부든데 공원 침보다 편유 망보든데 시고야 개민도
1: 레스갈로로 땅은 조 되게 그리야 피에마도나 케나가 소이네레 비나 다그리 송고조와 세상게라다 소리야 나즈던 뒤쯤바 양나 람신 비나 야고레 근데 체네 야고나
0: 어 다든지 리샤다 어 니마 임바차샤나 다가조 어 지조 피게다 야면나 락제 추제게 겜베 가조 솔르뇌근 추나자 솔나나 인 나비 인나자 지단체나 망체맹가나 페제 고야면도 신다게 덥시 요말바 디자인나 다 어 카레 지조 피게 중요리 락제 추제 니마다 만자 차르치요리 아니 어 가조 칠레 엄제 요르바 딘제 윤드 사망조 케시 솔나바다 솔 뇌경 가르쳐온비네 니에 당고 간조 소데 면주 제아시나 오도무도 니에 당고 레다가 고기 인스 데 수는 금도 가리인스는 딱 간조 갸가게므나 원장스르바 간조 소레다 소수 당고베디 냐토비는 약슈르샤 딱 심마도 계시 소고업다 딘데 제비나 소저 야고 가주다 치체교 소저블레요리 딘데 가 넘버 차샤네 소수 소능신기 대보다 딘데 손나 댐딘데
1: 가고
0: 다 kong kazu che yu ne yao yu ri ta se di bedi rang du si sung ya min du la. Kari yin sun ta yang an zu su su kai nang gi cha gin da su cha gin di ne ru guo gi cha gin di ne kan ji de la da wu du la. Kari yin sun na ta ki si kai nang lu su jik zi ni zi ma cham di ne yin na an ya ru guo gi cha gin yin na zha yin yung su cha gin yin na zha di ne ya wu yu bi yin na an an zu su zi 딘제 나가 좀 미나조 요르바 딘제 담당 주주난 디그리 다 이내레 케나 손 망고 참메교 야메나 루고 차긴 교부 임바 딘제 임비나 아양아 소카지 고야 메베 소 딘제 요르 딘제 다 야므나 떠비아 소 딘제 수위 수미나 아야 차긴 게 겜베야 인데 소야 민둘 다 디조 딘가주 케난 게 수수 소다 예윤 하베 소다 야메나 디워기 루고 차긴다 근지델 삼던 규르샬
1: 레스케라
0: 만주 민망고 삼르 나로 로겐 소피제 케나 소메베다 야메나 수즈 거규 임메 딘제지 땡기 그 삼르 딘제 스타는 거르바 다 이네 응외 딘제 마르샬 케디 케랑게 넘규네 소르 딱지다 숨겨 야고 난 토비나 안가주 공로 토보 차네야 케나소 차창고다 체지고 딘제 용시그릴 아니 점리 최딘 저주게 니마 체시딘 데 되나샤 게주 니슈세티 디카르레스운 로게주레네앙 안조 야 소니슈 데토야게 딘데지 자주나샤 땅 좀메슈나레 공로 침보레교 케나 소야고 대교지다 야 소야고 메교지나 야 지제간레 개바시라 요리스 고샤 요리라
1: 대체는 면주 집에 그림나 네버 소소야 이습 최고야 치카레나
0: 어 다음 면주 제베 규림나 땅 아주 수면 면주를 캐주든 데죠리 지단 전에 수면 면주 있는 아주 맹간나를 탱무니네 숨 지단 탱무지나 차야 뉴뉴를 주장 아주 디간了다 디네 믹스에 캐주 가로를스나 소디 면주 지동 아주 탱무 당구 면주의 망체는 수자 면주리 세상 아주 민망고 지게 내부 망고 지게 맹간나를다 당구 망체 배약이 금제라디 딱 너수단 제비교를 봐 다 이내래 아주 면주 당구 제자님 너 수디 자찬 아니 마우지게 모두 피금 도와 저 러야다 나야다 너요 팀문이 인지미지 용구를 다스 러워르데레 아니 마우지게 다 더그스게 콘너 수디 자잔 더그스게 도난다 더그스게 원라 아니 페능문도 언제 제비는 가르렸으냐 디치게 맨카지 양 카이나르 규종구샤나 팬도 메베 뇌부 요지라 안디 규룽고 샤는 규민도라 안디 니네 차샤비는 키세 면주 카지 안조 템무 당고체 양 템무 니버 다 숨부 나가마 페비는야 안조 디 카레 디나로 니 면주도 뭐 순에 제무서 두 년가 배랑 자요 말바 안디 네로게 배기 년가 디 까지 가요릴 네로게 위나 야멘가 나 고네 페두 삼바 아 면주디 두용 면주디 배 동로리야 고네 제 당고네 지교게 워체도 메린다 컨지텔 삼르다나 비네 야 퇴바지 기지 카나로로 소카지 소틱즈 류데교 임비나 아 조멘가나 페제 템무치나 템부시 기업산 조리 아데 두스체나 메링가 운네진 메리시라 타고 말 따디네 기지 소 류교디 류바 켐바 차샤네 나와 마샤브제 두스샤나 비나 아코 류교디 띵징징 치나 안주 수기데 왕자 요리 수 왕자 땅주 개개 김네 신징스 바 디나 레빈다 키시닝게디 마오 레빈 안 수왕즈 데닝게 제빈 안 지네 전에 너수디 슈크첸보 아니네 전에 면주가네 세셈네 등기 슈빈당시 면주 템문이 숨지 맹가나 배워치도 좀바 면주 뇽즈 차보 제베간라 디간라 메링가 차샤네 메리마 동장나 레주오리 아니 메린 토보간라 또도 안주 갸게겜나 근관 治療스 면주 디체 디체 차비나 디가야 솔로 슈브지요 어치리 야디 콘제 디 메린 동자 날레 디 워 워두스체 디네 마 툰도 갸미 이나 카지 소 강가 간주 카이나 톰베 소디 강가 류제 마 자나로 류바 차샤나 아양 자라 면주 체 디네 디강 소 투이게 슈비어 치드 아 메린 디 톰시라레 주 워리 아 타마야 소 고비나 소 고바 차샤네 다 간주 탄데 소접 가바 차샤네 소접 제미나 조도 요리 데레 아 소접 야가라 주 소바 차샤네 아 무치나레 주 워바 워두스 두스체 마 소 所以讲讲解所以忙过几都是超了主队美人托不恰主国人学生的样啊看到做成功学了引起民进说了那组还有原来那些还有原来卡住穷队呢其实没有那批土建面具的那么一呢那几年说说东岸没有你呢但美人干的恰恰呢美人用我的这用日了我的是啊老王给了他钱呢
1: 다치는 스웨디 송텔 근데 시아이나 드린 게라 코난리아 태가 근데 나오잖아.
2: 암질라 감사하네. 아니 또다 셀라 추사 두단리아 아니야. 이제 디다 야진게 송이 득생어야다 텐데 아니 땡어 사두단리아야 느지레데 컨데데 지연아서 근데 시아이네.
0: 네. 다 안주듬 교초에나 야첸사데 다 배주단야고 공시라데 미망체를 요르바 쓰나르 셀라슈드 잡바 카지스 싱드바 주비나 야첸게 원는 거바 다 야첸디 이내 교롱고 배주단 양세양스 배주단야 등 소리안 뇌즈 망고슈 수길 카린스는 지네 체비나 고 디카레 야첸디 운네 첸나 다 파브라지 리소르데레 수요가네 셴노코 본부 본부 콘도나 추오레 카린스는 다 저 세리 망고지가 저 쇠싱데 주도 소니게 또 스마트윈도 첨부 던투어리 이네 소다 쇠대주어와 디싱데가 저 디카레 디 야첸디 마던투야요 마리고 데데 주교디게 아니 계시 야첸디 양스양스 언제 주제 던남비나 마장고네 소데 버루 여장 저 실라디게 디 싱르 주어와 돈도 순이 순이스게디 야첸디 워교 겨비나 어코양 수 버루디 치르 다야 그냥 같은 데요. 진에 디리샤. 이네 차샤비 있는데 아주 소다 수버루를 ke mixe gitin de juri suni susu me so sing han zunam gyu shewe na sin na da sigri suni susu me so ti han zu so da su bo ru ka ya so ji ba ta ke sing han zu yang si yang si ya chen di du su ngo bi na di bo ru gi suni de ya zu jie suni de nian ge qia la so ba suni de nian ge qia na ya suni de ma kum zhuo ya ge guo re so da su bo ru te we shu qi ru deng ru ba din de ji ri xia an xia zang ya shu chu na ni han zu 디리샤
3: 所以, Cindy Loon and do some bashuk, she would give Jelun and Gumdu, Karin, Cindy Shook, Jackie, Sima, Dina, Louvin, or Sunny de Masu, Tatu, and Yangodora, and the Sugu de Peju don't do cocati, solis of the jury, and the Anzu Peju don't do solin and shinje, Kali Kalima do suna, Gube, Sorche, and Miggy Ding the Lets Hassona, and the Sue Diddy, so sure ye you knew you as Anzo, Chick Chick Jetty Gursha, Yell, Yell, Yell, Pa.
4: 加倍说起也用着说的爹爹亚马天母松西起这是亚马张西起的那说用的出家的那亚马都是张西天母松西起的那古顿的亚都是顿能的那都是前所刚俄罗新的其实张西亚我切顿的说的说不如么日本切顿的康总哦民工能说出个几名呢没卡几个事呢说这这价格的速度啦是呗
0: 哦，但看上去松下说谁在吃的噻？的工资还是呢？但俺做开那了，藤井学院的说主要的，俺做那么久，说说主要的，咱这也会钱没投资。俺可里可里说那了所长嘛，我跑去。俺的所长的，俺做说的说不如的干些对上吧？俺的看上去买钱的，俺的其实说的主要的呢？ 但俺就出国给住是我，完了，但没俺那住呀的，谈过呢，所长给干些个的，俺就出国给所长的妈过车队上班，俺的说的说不如了，当不清不是特别说，俺看这个，俺们俺那亲戚所住这年所谁的说下，也没能，年所苦叫一年说下，顶着啥说成熟给贵的，所能是吧？俺我那七队上班，给让说马掌管的，所长的所你的可里可里妈别家给这所谁的恰恰要顶着这里，但一年所长的开心嘛。 我吃下呢，去让给苏妮的妈控制呀，但所以我如果控制呀的，他会熟悉着呀么多，都是些差着着呀，也么都是点个嘛的。但一年来说，准备呢，俺就说着的嘛，咱们虽然都过那个人家嘛，点就要的嘞。但人家怎么说呢？可说呢的都是中国嘛的。我的就南土边呢，也有的。俺都没说给陈国学校去了，但俺就说面具他看那个面具蛮好的了。面具前面给人呢，差的是同样的人家要的。学长俺就面具前面给人呢呀，差的那些都是怕做这住对上吧？可是那些都做餐厅的，的同事也会钱没土边呢，哎呀，过年忙过些都是差那年过着呀，人家学钱不要的。 学长，人家上面那么久，做完那了，说了面具哪会有哪只？因为面具餐厅的面干的，餐厅的起来，我们就菜那节面具那样的，还讲开心不是些？
4: 去年给来这地了呀，咋个汤出啊？举报，那说把年把的钱被领奖，下面钱都现金场，钱被领奖的，那么多，那就应当。

0: 계시에 섬수도 그. 작은 같은 도핀줄 쓰기 위야. 네 셈능 지치셔.
1: 쉬다.
0: 네라 독재 간질 게요. 다리 있는 랑게 인지 도지하고 유. 선인 랑조.
1: 용아.
0: 탄도. 독재 가르만 조건을 랑게 금지 세니. 랑 빠바다. 자호라. 你 봐도 세세 역시 다른 소 미디다 조마지
1: 신소 개켈린조 자이 니랑 쇼스팅 아이큐 튼다디 수지르 마셰로시 라바도 네 바다 아자라 你让收听说 你让收听说
0: 用啊 我找着一个客人说

0: 바바 나자이이
1: 동도 서정관 위에
0: 네 로그지게 나체체 레그유사
1: 가체소
0: 바바 려영게 나라 카발리스나 나 토가니 차스슬로
1: 용아 랑크들로 용아
0: 네 로그디 동 인지 알아동가 저거 유스기 나마타함치 둔다 개침부주이사 제자 네 고대민도 나스로제 예수께 위로이 바바 바브랑게 중국 마대옵시라
1: 용아
0: 바브랑게 신세리 타당하다 료인 딘제샤자 섬 잠먼저 담으면 승비
1: 신스
0: 동아 로용면 바브랑 아스뉴데
1: 제네시 의인다
2: 장카바 고사스리야
3: 디데 고토스 마샤
2: 기란도 고조 단정어요 니 고토부도 고시야 기라니라 디르니 매매부도
4: 자이가 아이 예수스 니랑 셰빈바 예볼 규무유
2: 디제오네 니가 자다 쉬샤
4: 상여세 뉴스 야메 교시 야메 뉴스

0: 자예. 정수네 장글에가 삼조신이 없이야. 시작해 유배야. 주스통다. 비조수장 삼시토기 동회도 란식하고 여시.
1: 지나주 나 재미에 빈부시.
0: 아지. 야. 네. 란식하고 여리 쓰기다.
1: 네. 네 그런 시 쇼슈비.
0: 단대 뒤에 대시 잘 나봐.

0: 계산 팬도 유마시 계란소 단도 좀 보지 같이 인이 되지 고하지 마 나버도 될 없지 고 마시 이라시오 잘래 개베 두시오시 급디 두베베 계란을 그제 쳐서 되시
1: 예 밥이랑 뒤를 나 집에 여도도 지금 뭐죠 나 집에 가 생각이 주리 팁자지 링게 주모 두다 미주 모 두제 네 칼만 네 비는 네 혼내디 남산 네 여등지 아니 다시 내가 같이 쳐도 쳐 샤쉐디 괴토로 잠 좀 자유에 돌로 콩지 다네 네 가고 싶다 되지게 콤치샤 네 뒤에 자 같이 쳐도 돼 베베 베베 지마 로치치 디네 지게 좀지 바브라 로토토치 수고 야우여 말이 계신 내 주라 되미는 뭐고로 뭐면 소야가 좀지 나 암지 신이라 신대베이 수이네 수수스미 이제 칠해가 샤디요리 이네 나디게 녀먹히면 수이키지

0: 내주 야오민도 야미도 계실래샤 내부 겹토비나 균세스게 요마시 계세 겹토비나 남사유라 콘주 싱겹제 엠지 둘로 고베슈고 슈게르샤
1: 무슨
0: 고중에

0: 다다리 녀키랑조 모저시오 모라니 심주롬이 녀토도 사왕시야유 모라 사치다게미지 준다진지르다 제마니 키랑종 알롭촌 저마리 모라 롭촌 젠지고시
1: 로빈치부관라게 두균통시대띠엔제 루트조 괴자등시 타진아이 我也曾迷途
0: 写着藏不住嗯嗯呀你让给个压藏门啊语你同多见面的话让你们多卡萨不讲写着马赛比呢几不缺你们的话呀说起啊这让你们多聚聚的让给成都古语啊让你爹爹呢什么缺你们多
1: Tijing Cheshi Pibe, Kirang Tondo Chale Kari Yuna?
0: Chongki Jitu Chuyini, Ngaya Nyingdobu So, Nyisogi Sengma Tia Cheshi Chiro Siki.
1: Shiza, Nga Tia Se Suchu Ka Niya Dinze Yimbushi?
0: Nye Nira, Puyu Loza, Nye Kawa Kyun Lingma Ri Samchu. Rangka Lobdun Jezomla, Nye Kachang Kuchu Kwang Chiebi, Lobze Uchi Li, Nye Shusa,
2: 别急让老张娘呀能大米也卡车子我出罗用过身体你让了学学面大让生活的国家你一年宁记的自动杀的去你一万七头五度你上海的两个马过去有下去杀下的这些的要命大前的年路住进去对了说是些开不用多下去都别
0: 다지스 랑기민벌기가 앙자 녀카바가 구슈다 녀콘조 넘주바스 님도녀로스르 나라니 상한 로조
1: 나로미 자신 로부치 대우유

0: 你把对象让了面点糊涂哎，佳慧，怎么没事啊？让个心里边，让亚达去想，让我那亚达去想，你让落怕么久些？让我得叫他你这读哎，我让你直通话去啊。
1: 자꾸 라니엘 교다 나선 단자 양야 의사로 준 로주이
0: 나라니 님도 로죠
1: 자꾸 니랑 쇼티죠 让给他们点啊，人骨什么多想用对啊。

0: 이스나 네튠디 나나니 파르크 지게 가메라 켄가 쳔부시 라지 타데 이나 녜키라라 통메 춘돔다 규응어 도스르스 녜제나 키랑게 가니 오네 라사 남다르샤 르바 지동사디 리차베슈고 덴데 덴부시 라치르지 키라라 진주 하츠이나
1: 난츠나라 뿡아 요세
0: 아리 진주 바기 자동 제이나
1: 야우스라유
0: 아리 제나 현황에 있는 도비 리지디 식수 가리유나 당당 하나니 내드윈디 도스 갸치 잠메죠 제나 하나니 시브르슈도 현황에 있는 도비 리지디 식수 가리유나
1: 나 디구이 니 톱치 년군의 시에나 기치 타라이 미마라 샴디슈야
0: 야구소스 제나 타다 나나니 주저소도 슈인다 이내니 겨날 세세시야지라 기시 나치 되오유나 니바도 닐 히브고지 기라게 삼류치 진난 투비 제는 얘기를 한 지야지. 소스 중무 총주 류동지야디 기란 공주군의 입에. 제는 기란 영이 가르 공주.
1: 이 자원이 다시 제 이야기 주어시켜는 맛이. 추워진 남이야 다시 시에 통 마셔봐 니 근처 사람네 노업치리
0: 이내 희랑게 땅부터 남 마셔봐
1: 이내 뒤 도체지 아니 니 도업치
0: 등을 더 희랑 턴도 땅부치 요리 희랑게 중미 교가다 총시겹지 희랑게 중미 겹나니 도체 남편 다그지
1: 니 로추 쪼아님도 십사 미디 댄데 도체 아체 씨 마시
0: 계세 희랑게 오늘 총대 군대위나 중재디 디제 인시 마리
1: 예 삼단에 디제 요시입시리
0: 자고슈나 게라 여비게 나시야
1: 나 당고 신다시야 균민도 니니 저기 없는 화용 곳에
0: 지도주 우지게 다리 기랑게 난다디 딩조 야우시 잔능기 타마디 기랑가 난다디 디브지지 송도아
1: 니에 중무 조어소 니에 중무 니에 방게나 나리에 토스고라 조어소
2: 제니 기랑게자일 폭도디제 당하니 요시비
3: 가르나소 기계 좀 꺼라

0: 王军正给中国平均的黑马来亚国别业绩年龄领地跟阿巴尔修法配别给用随处的主席宣布王光谦谈熊明南北国中国平均的黑马来亚国别业绩年龄领地跟阿别原来领地西托也可开给公军给陆配垂胸不大那年黑马来亚与给年龄谈配给主角的规定当北国中国平均的黑马来亚国别业绩年龄领地跟阿巴尔中间上不脱北国中央的马克思林路给孙哥到位中大警车陆就职为国
1: 什么人给公开啥
2: 公开啥
1: 第二个票给孙哥去浪费听给你听的平均孙哥年代是吧各自修
2: 铁林里彭的主编在西塔今天准备在这边这边不是下面的人留言写的呢是了呢
3: 中国平均给喜马拉雅国为接近两百零地各不阿不错人让用讲邓文杰说起王军政给宁志仁领地的修法的配别，借用 C 柱给主席宣布王光前所光政给推明他熊梅那我是。
4: 王光前给培育给边角的塔基座 PDT 重置三部头把他中国平均给喜马拉雅国为接近两百零地对马人研究立柱穷我了这些的修法是。光给年有来呢，平壤给习近平和推特上边中国铁桥电别制作人录的广播，组织都采取军用接把他，配合来段过来，几个书记习近平的单位赶快接见他，推特上边当个平壤自主拉到了团结他这都前边，编辑了他制作偏见给强项看了，偏执上把军舰没把他拖越边，航上规划新日子送不是，王光前提，配合你。结构给电价松解他监控电价松解开进是赢了当他结构给特区金融局内部开进松越边习近平给推特上边中国铁桥电别制作人录给广播他习近平给监控设备广播拉到了团结定制器规型推特南北官图钞票上的监控库有了松动铁桥铁人当铁桥他坚持继续顶受铁桥界引别问题监控文教他松动铁桥按唐部的教育他种铁的监控库有就这些就是胸闻揭开了，军队偏激了，军队扩大当年，制度点被偏重，组织业务切割，培养给团工给来接了新的，又不谈锻炼，团结女秀什么偏激动啊？他女秀什么说，三大团队偏激动就了，军队当年，结果为南昌前进组织切就了，协助组革新。现在三队他团队三队切就，两队定时切就了，军队动就把他，先天把定时他，少将切就切了当头，培养给团工来接他，编制给来接他，偏激给来接了要切割。偏见他宋江也这话，只有了三个切割性。宋江切别出，表达狂别动话他，偏见动话出，就是也体会到为宋江突破前列。编制了偏见他，可能有宋江一个头局了，跟着当头，结果为健康点着宋江点头当局。巧用的，切着了国母姐姐切了当个性。喜马拉雅国为接近两百零地给内部断别前列，偏见就是也体会到为切着了国母姐姐切了当局了，跟着动话他。年过了几个他，年来接受接受当的，既然他接近中国的全部人了，年这他享受很大重力，我就按国家不足突破，培养起来给别个写什么事。王军正给培养人用将邓文杰接训练，从小观众去，对于人们呢，培养了透过了他，解决了难我了，脱去些什么事。况且，党的操心绝不有错处。罗敦习近平去首先难为党中央去，培养起来顿了同情不难话他。几个书记习近平给松懈开展他，赶快开展天门难的，推入三边，党的培养自主展开自由。年终再个月到结巴了，几个书记习近平去中央国策所编的体的培养人将五年的。龙初级考试为点缀前后的修行，任俊祥等为他师兄给列队念书三百天，蒋勇给米利卡给列队忙做去，中华米利集团创办两度锻炼，制度点别偏重给列队三百装备，以及他全身点度签约。任俊祥等为给培养给列队过来，几个书记习近平的单位赶快开见他。推入三边当个培养自主，加上他养大，蒋勇这个国内拉到七八他。团建是团结成就了，集聚了军队单位，强强看了从这三把军舰没把它拖越。我就批人，中华民族集团操办都是顶不住脚，早干都成就他用前边，制作自用，有人是团点领出我他，编着了些名字做牌子，罗曼对么啦，借用些团结到里面，编着了不再逃避偏见穷越。监控设备特别动用了胸轮级别，结果为监控电价松解，军舰没把它点拖签约。结果给早晚开平了松江他这个区别他当然蒙住他唐咱们丁松学就了巧用的军队特别 망조 긴송 뉴딘 제비 미리카게 망조게 톰낭타 기능 된자 총낭지 균제 매바라 되도 심버지 중리 강서라 차기 공비기 넘버 상부시 응유 제송버시 왕준정기 중국 변종기 히말라야 고르위 계지념리 링디 뛰마라 금안일신디 박자 종류 야제를 심바타 차다기 편지 문세 되버튼디 로이시아라 케바타 니어워크 계급 제외 쿠쿵 개념리 레디 계진시도 존리 변종기 추세 토위 지조라 고무지 유타 변조로타 지조 뷰다 공비 용규로 누브 계진 튼유 장미 변종 피디 동외티 자지 전고타 공자라 멍섬 뒤주타 변종 제자타 원조로 제수치로 당리 점링기 변종의 균 대외 마을로 마타 변종기 민자 대외 체로 조토비 저와 유지 송바시 슝멜의 피킹기 제수와 대동 중국 미마 치조 자조 준조 기에 操作 양원 민카 기용 시주 변종 외 행강기 주린 选拔 林义夫 기용 미마 투소 치주 중국 외 외 행강기 오윤 계용 태원빈디 튼지현소의 소소선보 전윤잉 스런신진기 신지선보 마정용 송은신진 스루기 주지선보 리샤난 디진 랑용종의 우지 任为타 공회才 徐志文 赵鹏 저가르치 여버시
1: 중국 변종기 히말라야 고베 계지 냠레 링디 끙아베 지시 줍드니 옌라 링디 시니버시
4: 사퇴넘시군도탄겐캄딘자고르키 송가라 강조로 증류 뜻이 체련소 제공 30의 명대 리승 베리나와시 계급 능시 특주되는 기주린 선보 딩딩기 안주 계급 카타 렌토 냠용 베리타 냠리 중재 냠주 냠리 등지 직지지의 체력 히말라의 주기 능시타 긴감 된자 차샤치 모두 대결 체도 유지 송보시 랑용주와 초배 팀 계급 라제 체모와 崔小鱼给安住新建塔重建的总乡重作企业人们的区别区别塔错边人路组别区别塔错边其实系统顶级约别拿新建人别国际你增益给做内秋塔错落给人苦的约别塔重作人别区打用不我这丑同约结束不是其他的企业能系军都可以修建了接驳塔当时学吧提醒卡地就局塔强荣松中塔撒对监控严肃
5: 能不能给你们的东西做提供了命令希望来一句给接个他四个月了你们的定时前的开工给监控定价了超用的让地前面的出售工程区你们用别的他是不是出车的段月截止时间接段接个给部长男人给铁道接个杀街通工送给土人前来开吧卡里波夫阿扎马蒂以明个的车型别作为真正的强荣修的他
4: 人民社会所给男子月希望来人均问的些呢年端地里他就写就开港新多全部月结送不是而里都给老金库里有路宁库里有捐着村里车港给给人请不完张俊峰给听问安子月却将被库里有年给就近了新住车就落通前几个月他正安做了车别年端里库里有前面军都银别村里新住车的他生命车当天却将不来充满创所就住车行月结送不是
5: 让用小明马四兄兄弟康给内家的出场宣布王琦杰以家具女主团唐藏女主批计东局里能批军队的卡地角别切的批准形式比如让用小明四兄给问的些呢女主上面天宫平松错过月接送不是萨对能批军队团监控电价过了给严拉领地托日兄铁吞着满不充满马四可控给监控电价松中切把他监上他离日绝为娘的定时切别贴重置三不投月
4: 让用中啊行路千里康给原站选拔杨永启他定从对头接机日归秋队配件电力瓦拉团罗年娘的公司接到了明大规矩成为各组的签不穷列地地的电力按住日归给民望了先是体位忙我主通也日接送不是业绩日归秋队配件电力也积极不

0: 저게 아무 문제 내랑 구수사 따가게 됩니다.
1: 우저지체사. 저게 초림이 개가 치제. 젠피다 아직도 굴럽다.
0: 아치. 랑게 초림이 요청 되유나. 그거디 숨도 걸다.
1: 나 좀에 라유시.
2: 맞지.
0: 네. 진짜 생비. 계시 우리 젠피다. 김현대 제비나. 잡라서는 그제지가.
1: 용아, 니라님도 용. 계시 네스르슬라비나. 니 후일 쏟아 줘. 이내 라르셰이다. 우리 니 제비 좀 알아봐.
0: 니 셰스, 다 줘.
1: 용아, 도스고. 니호.

0: 우초 니 함라시 집에 미상마 라는 시 양이 담아시 니 디디 승부도 괴
1: 니 양이 담아시 미지 라나마 수유디 양이 담아시 미르베
0: 다지세 나라나 게시로메
1: 아지 같이 게시에 삼소 라나 같이 오지
0: 오늘 생장게 우초 니 트숨지 때에 겨라 여마지 모랑게 랑치가로 쳇브르바 랑수게 튕지지 탄드랑게 미도스 뉴제 모랑게가 조지
1: 어 디지 오네
0: 교교교 교체
1: 난 교마지라
0: 교기야 가리여 봐
1: 니 두둥 주이셔
0: 자 가지여 가리여 사람 두둥 주이셔

0: 엄지라. 다제지 여여부도괴. 키랑게 땡키부도괴.
1: 어. 면주 집에 내다다. 시디 다제치와 된 지탄 당시샤.
0: 첸키랑게 내드메버. 갸스키야 땡키 도르베.
1: 면부진 외네 셰빈 갸스키야 켈린 통마시. 이 년에 년로마가 내게 냠뇨르 시우히나. 지단 내주 다그시샤. 아잔자. 텅주 내지규긴 시제 타지시. 당대 진배제 전디 차천차니. 샥주치야 구급약수디. 쇼차시.
0: 젠키란 게 깨면 요 말이 시고 깨비 규리 송고 유배.
1: 네 지금면 주디 간용 진용 체제 너소양 따야 듯이.
0: 너소양이라. 간다 시고 깨비 규주 뭐. 시작 주 시작이 좋아 요 말 변.
1: 기란 주제 유명 주 당부 전 주시. 아장자, 차기 중피는 캔주 왕부 지터 두개 다 주시.
0: 대우가 주고래.
1: 마다리 치주장 하실 것이.
0: 왕국 된 뒤에.

0: 어우.
1: 장하자요 봐.
0: 저빙 난데도 왜?
1: 고디랑 게 주스르베.
2: 봐봐. 야마기 가르쳐 아. 요베서르시도.
0: 저빙. 나랑 투지리 비슈와 요비.
1: 저빙. 야, 되기시다.
2: 야. 秋林, 야청마리, 뇨사샤. 조, 은이 칠시하가도, 조.
0: 으지, 란 뇨청 가르게 부유. 秋林게 제베 찰라 상무 요지를 가르쳐가. 란 뇨놀이야, 가부요 말베 아. 미게베 찰라 상무 짜침부시라 칭르부.
1: 나 용어버 가부요 대부시. 이내 나 유예니 수이미라, 니 예와치기유. 자다 랑초 니 예와치신구이다. 니 우秋林게 찰라니 가체너. 招弟给谢别呢我讲这个给点意思我呢这个几对个多啊让婆婆洗个多啊招弟给吴秋林生意的顺序行事对听这了你也不没错了嘛浪比呢我招弟给帕给了别啊我这边真是那个嘛谈到吴秋林给招兵了突击连没训练意思卡这突击生意呢卡里呢你还好么
0: 도스네 招兵来送的 让叔叔给吃
2: 你爸爸没听这些杨天这没给不开始求命的你要不能写这些喂让矿主三么久啊我矿主三也开始有了招兵啊去送去过的少用给俺写去
0: 네, 랑르 토지리 부이크는 쇼래. 랑르 추숨주도 매비이나. 네, 그도 치외 초아디 그도 죽지조이나 승기.
2: 세, 다 제샤 샘고. 샤오용스니의 뇌게에 켜는미도 네, 랑르 마쇼 러비인데 샤사샤. 도스니, 네, 세기와 조이.
0: 디, 랑녀다.
2: 야.
0: 디, 네, 승백해이.
2: 뭐래?
0: 랑갱아, 우이망구 디제야자. 네, 랑르 친지 쇼래.
2: 아, 세, 디 가래아.
0: 잘라녀야카.
2: 少用给让他到去我这让给家来女儿卡这边要去那边你卡里边亏着少用心面不接不接今你这边有事呗少用这边领马里
0: 前
2: 能阿这边你也领个这边啊卡里边亏着马里你也得这行前能阿卡里边塞不接学的让
0: 你给这些个谢意了弄俺呀卡多
2: 马里秋林你让我爷爷的

0: 对的。 계란스테다데. 야고스테다. 디저 허제브랴. 루보르도 뒤자만고 싱글로로스야 카리나 삼치. 다주디 내가 대도샤. 对的, 계란스테다.
1: 나 쇠밥에 뒤자상마다시 제가 친제. 신의 내수 우리의 신스 주샤.
0: 이게도 잡니 유교살 비시. 我다 뒤자상마제샤. 더도 가시 뒤마사고니 가시 맵스여사샤.
2: 띵아라주 김잔 카티샵 세브지. 영이 수르시나.
0: 올라와면도 시다 수요래.
3: 바바, 바바랑 돈다 가리 내 년 샤샤님도 채마용다.
0: 올라와 장시샤지, 내 장시다 장시잠도 시다 요마시.
3: 딘제 이내 빵다고로 딘제 상무 빨로 김교 말도게 럭치는 말샤 수치네 안주 싱글베 르바야.
0: 제자 올라와자 잡자다가 치매봐.
1: 아 시다 마시다.
2: 내 전에 돈다디 세마차고나 나라주 승능교 마시. 나라주 승라나 고무초초르바. 내주 대식제 나라주 카티자야게 특히 상담으로 마도 나라주 시기자 계단야 고긴 수비 마치 디공보만이 베서시 폐지 파쇼야 인거 요시
1: 시 디제 재능아 소 경고 신부 보르다 나서 전부다 추유 주수이 겹삽지 계속 서시 매비나 우리 배주 담보 동거를 봐
0: 디테일 초부시
3: 少刚, 가래카 중에 가혼비제 동시다 뒤통아 주다 야
1: 刚不洗不洗拿去
3: 야, 你的
1: 让给钱的一个账面要给团大的让西乡的找我要的呗少刚你是的你我那好过没穷你好过不赢的让了些个日本你是的让给妈现在你心个语今儿当让西乡给钱就这让个成功学的团大的你也信不穷哎
3: 少刚,
1: 你最得你提取几个毛球你我是那小香给看了你个没让我对不起让个死了点这了我老对不用过这呗啊让给三等女员的没呢给三个最行之地让个应该过不得为呢我让你给错话的就这一句我那意
3: 少刚，错话就这么的，看了看见俺心难蛮过的我。
1: 因为那让钱拿贵没，那让你下次给不接老忙过钱不是？让给俺打橙子了，我那要不下来去给，让给俺的钱多，流动下来去有的。第四年没通了三千，四没两点月，你那让给。 新个月那没呢你让给可对脑中小年年三十七个人嗯第一年我让你给三三给自动的带上一你略通过没多我那一你让了三点给这些协议说完了让给你一点说
3: 我四十多年轻了没可可多起让给我两个要钱队员呢惹完了让给你也巴不得你也中国也死去了用的呗少刚让你国大顶这肯这里呢空送俺来开启这呗就是上不开钱不起爱春
1: 让给你这三个小啊你随后起来了才有的让给你把这三年嘛也不起了各地对我是什么偏多有嘛谁我那一偏多有嘛谁但这些少刚你还好过死
3: 让我对不起，让你采取了东西。

0: 바바.
1: 그제제도 서실로니 먹고 두게.
0: 마디다 남자 맛다. 근데라 쳔나 권내 범능시 묘로 마침제 망라 주기.
1: 다디 제이너 서시 야기다야 내뒤 마시. 서시 수도 메기 내뒤 줘.
2: 아, 세 미디스 카덴실 내 마시.
3: 다그란지 녀랄시요. 라쉐다. 경계는 샤차브지. 공주 서신 파 고유스야 딘제. 랑게 경계 근저스 샤바. 싱가파 치주셔야 딘제. 미디어 저 저도 바라 줘리.
2: 투상 가시에게 싱메 겹두 고수 싱가 토덩무도. 추국 레시드 싱가 디테일 여제 주도아. 디제 신예 여르베.
3: 녀전디리 나라주 싱가 상무 파티 제고 조 상무 야우 스탄주. 나라주 디다 둔제 텁시 덩규리.
1: 쇼메 마쇼다. 나라주 저부지 주유스 주수 주사브지. 서시 파로비너 퍼리 조메바. 수리림 앱차 말베.
3: 야면 도시. 나라주 싱가 공제 원참 스토르다. 근저스 바르고 메다 가주 바르고 메디 나랑조 주도시 조지
2: 바르고야 가로레 코스 고알럽다 가서 로르베 아 나스 보마리베 코세 토브시라 제요르다 더도 바르비너 나서 용보르르베 머신에 코스 생겹다가 가서 지시겹제 고바 야 생겹다가 지시겹 고바 디저서 요요요 말에 코스 가시라제
1: 싱르도 돈이 고래 말에
4: 샤오강랑 시오마리 샤오용기 제뉴다
3: 코스 섬제샤 지브지 네디오 탁주 마제나 마오디 나라주신데 경엘 교구지 이네미디웅가 카츠고도 니에드윈디 서신파 로고니에기 투잔딘조 모교브치야드지
1: 서신야리 수수조야 개치기지 투즈코발리도 치부디 제샤네 클라소가 뭐지
4: 교고 클라소가 줘
5: 저디 란체 같이 소녀인바
0: 아자 어 도스네 캬캄 나가셔도 마디 이제 캬과 수주
5: 아 교진다
0: 디네니
5: 야 랑 가르쳐서 어때 보면 누구야
0: 교환을 얘기
5: 디레 니 스케 와요 니 스케 와요 응고
0: 낭 담도 낭 담도 지샤
5: 야 됐다 뭐지 야 됐다 교고 됐다 가르쳐 그래 디제 아
0: 계세매데 니자 경매 십질럭기 배지신에 된다라 남자라제 착시기엽다
5: 라 니셰르가 배트 두스르드웨 넹갈다가 침배아
0: 다야 가르여봐
5: 저디 니에 계시시오 라년도 맨 마치아
0: 가르시야유
5: 라러 보고 코마르바
0: 아자라네 디고야시기 가상 오차업 가수 쓰면서
5: 마리 디부고 쓰면 말다 야면 도시 라스 니 더도 딘 제체나 나라니 정면 갈다가 좋고 아지 니랑 축한 루 이제 차고

0: 파친제
1: 아자랑 가르고도
0: 아자랑아 발렌시뉴다
1: 아자랑 서수교 민두게
0: 민두
2: 용아 용아 말해자
0: 장카이 디장카이 말베 장카이
2: 아시 아사히라니 대가슈야
0: 어 니에 저디르 저부체 튼다시에가 요비
1: 디오 라디에 가지유
2: 어 니 암라 뉴샤
0: 아 아무나도 왜 나스 카레
2: 니스 카베 나스리
1: 오지 콩크제도
2: 단다 템포터 대샤
1: 나라니 다치 가죠
0: 아치 은니 다가 진짜 가치가 장카가 아메 샤화다 완전 한 삼자 요리 키시 은니 다가 치는 미스 나서 도르 치는 근데 제가 아 맞죠
1: 뭐 젠장카 장교야 교시 아무나시라 구매죠
2: 영아 젠장아 죽인다
0: 교시 어이 저디 对的，江凯阿妈，总这块买呗，能

0: 아직 가마 뒤인다. 그저 세레니 야미도. 아, 나오네 룽게 씨바. 룽게 씨바.
1: 봐봐. 가르쳐서.
0: 아자 예배 나라주 보 말리 베서시 고제 우라와 셰샤. 뭐라니 비나무시 야성유시.
2: 봐봐 추스도다. 룽마치. 다양 우라와게 심녀 가르신 거 유나. 볼호브드 바르제 나주 싱라 아르마딤 스웨모용에.
1: 나라주 뎨베 볼로 토브지. 니에체나 코앙 나라주리 토체 씨마시.
0: 제는 코앙 나라주 볼다 지구도 비너. 어느 서신 나라주 라보네 포치 마르베.
1: 기세 코야 준다디 유나. 포르추쇼. 나 이체무소. 미디움 키벤고르 삼데니 미드조. 멈춤도 경러지.
2: 니에체는 나라주 신뢰스주의 투자미도.
1: 아. 카르투자미도스.
2: 다들 안 게스팅아 친구 체조. 란도다. 총기나 총라 녀석이 와주디 돈도 총민름로 여지 총샤 닝부디조 미지 칭아 공캐스치기리 니에체는 아란조 신라이 칭아 시주디 딘기 체국이 비차샤나 아란조 서시보로 롱아다니 투잔디조 톱당기제 롱주 체초다 다용 근제 유에바 차가 근제 유에바 보마로주다나 돈도 아란조 신데 근을 톱속라 속바
0: 취디야우도
1: 랑글레바 루부도 장사야
0: 무라라 제지고 역시.
1: 제 무라 주동네 양도 봐봐.
3: 저디 마시다.
1: 야, 더다 가르유 양용제 쉬다.
3: 니 쉬대 우려.
1: 저디 랑할 시간 좋아.
2: 지세 랑 주도 두게.
1: 봐봐, 밥랑 게 통수관. 지조 수긴라 삼촌 등도. 지비미나라 무라니. 남해수라서 용두야.
0: 지샤. 과부채스치. 미디도디 저게 싱그르체부디 구지제도그르베.
1: 바브라게 그뒤 내가 아자세 문화참아르베. 문화계담다 친소. 마셔야 그리.
0: 하. 슈누라리. 미디게다는치. 미디치치니 야치. 에이, 년원의 고쇠마소.

0: 봐봐. 양재지. 우러와피기 볼을 가서 제자도. 등기 업주 제자. 나라슬레 업주 용 제자. 어구딩 제자사 싱부티 자만고 어구자 스신로가 친지 고대로 아르틴스 마리스기.
1: 알레 저다디 제유시.
0: 또.
1: 보제베나마. 상게 내주디 시중아.
2: 봐봐. 디 체제 가르쳐가. 가사니 키란조 가준시에네 니에니 큰 민도 탄도 커루 깨제 안만 비다 니 세세 체네 고급 큰 지역 민도 쇼관게 닌강아 넘주 님부 띠제 되기 아마 니 가요체 시내 학원의 용민도
1: 제너 자게 다들 쉬다 많이 가요 지금 하시
2: 아시 바바 가사 샤샤니에 자 용제 아랑주 폭레 고르기시 티주 이내 급디두 Nyeyang lak nong yo che, li chang la la ma tak chen yung ma re sam ju, che chang nye gup che le, pok le guo mu kya nyung rita, xia xiang le seng chen zui mi chi le bing.
1: Ma re, di zhe yu ne, rang ge xia xiang, rang le wo le, ke bu su lo ma re bie a.
3: A si ta zhe xia, rang ge di zhe cheng ge de bie.
2: Ba bu rang nyuan da da, nye se di zhe xie ne, tan duo nga yi qing min du. Ba ba, rang nga yi qing du e.
1: Nga yi qi yu. 부지변아마 상계 제지 샤도가 네 등거절 많이 가요 제사 권다스기다
2: 아지 봐봐 봐브랑게 딘제 럽잠게 나 루이 셈수 권다스다 럽마지
1: 오늘 경고 제샤 제샤
3: 타그라보 네 남의 취 숨지 서주 행동아
2: 양디 제 셈모 양 더도 지기 비대유다
0: 아자 딘제지 나 주 주도전 탁주 제바 신나 아자랑게 다리 나 주 신라 제지 샤자
2: 阿家长了，啊，吃住这一，啊，吃住，我这工作去，我吃住吃个这个了呗。
4: 是，上次我吃住这个的。
2: 我可把有少有，我阿家长落地不起去，我的凭借钱里面把这个打。
4: 对的，我过些不得个，明年我也是带几笔，让阿姨呢，俺们这得这么些的。吃住，
2: 我让吃对的。呀，笑死。
4: 艾春，艾春，艾春，艾春，俺多是苦的。艾春，艾春，让幺等着转一下，都俺没顾不起。
2: 看着姑爷要嘞，让俺也亲都买吧。
4: 你让俺也切过去，你让俺切，你慢点开药歇歇，你闹下，你慢点开药歇。
2: 喂，让给可心，俺看着开了吧。
4: 人，你还是叫人。
2: 通关节目哦，让去给给不起。
4: 给不起，给不起，给不起钱。邓长义呢？那么三哥，那么三哥。阿西，让给我呢，俺去给给不就你一遍，连玉米水果都看着不要了啊！哪落着的？你参加去给给不就用的喂？阿西，下面的让给俺学姐弄些不起的我。
2: 啊，这下，俺哪能行？什么哪会得这呢？
4: 对对，俺用了咋切不是？让给俺媳妇的嘛这。
5: 你那么呢，讲都讲不多啊！阿妈，老师，小鬼头哥，俺干不去。
6: 罗永斌，要我去，我不得把我学的。哟，可对了，人家招弟派给单子，说我去了，不是？哦，招弟哥先生，你俺们俩来听他下雨。
5: 你从今那个看不到官队姐姐，抢死给别人吃这些个意，
6: 苏大抢死给别人吧。
5: 对俺们两个心塞着吧，招弟妹的事要嘞。
6: 招弟给母亲接送哎。
5: 他那些十几年，一年没让个李三呢不要开邻居。阿妈，少用他巧玲给团大的，俺们两个信誉起来，巧玲看看车上年轻的姑娘，我们见不到你们多第一个生病。车上，你也招弟，我们见不到那么脸土个人。
6: 林慧，头大的人三米也不到了。你招弟也没多少个面，一年没让抢死给不差被拼命进白马车，让来干不下去。我让小哥难当，俺就闯出几日，起码头就差不着些。阿妈，年前的军警的阿姨，俺们两个招弟了马家的，毕竟没让军规些都没着。
5: 你招弟就给我打招呼下去呗。
6: 招没不肯这事。
4: 不几天的给你这边有啥什么叫个拿了新时代就是一年嘛俺们让你呢什么叫个单吧什么叫个捐起多少有的一年俺们让萝卜是多差不多南马林亚的什么俺们让有啥人搞不他给其他的你萝卜就要我洗衣
5: 啊这一下让我洗衣洗衣也从没变现金出租给他
4: 从没变成事的吞大地的俺强势给我吞大地这我疼死不要的阿姆拉三多的可是你找的那么随便呢阿姆拉播几天的你们都得行个了呀
5: 播几天播几天是不接给谁买不上的
4: 一年阿妈老对不起啊我那播几天了搞不远的你拿我打没用
5: 大吉下咱给肯做么做些吧年对面多看我的军队去年也能学习看当我们这么多恰恰给不及
4: 勇啊前头孔麦干了不得记不住吧你瞧你瞧
2: 小象啊唱戏你个预备阿姐
6: 求你
2: 别预备不可把预你可是
7: 我妈在外这么热
2: 卡里
7: 妈是你给人做哪个事情不能给这制度我唱过谢吧谢没吧啊
2: 阿姐卡萨我来还没过吧小象让你留下几万年我来十四千年你也敢从你前面
7: 让学的你活的强强不敢的你在我两个用的
2: 这些小象当龙马是的你也会给我的鱼
7: 对好嘞
2: 卡桑你小象让咱的鸭别我
7: 好嘞我
2: 吃古的人
7: 卡桑让给你咱的鸭嘴鸭吧
2: 卡桑小象让给我吃猪鸭没的
7: 大哥的你让吃猪鸭让给我吃猪这样吃古这样给人吧
2: 妈的你也给我看别吞大的小象让给我吃个吃鸡这样吧你也得嫁宾
7: 啊嘞让给嫁宾不是

0: 함상키란수인바
1: 우저린 나 왕연후인
0: 가르쳐가
2: 조진피 가바라 치비이나 미리 마구 치에샤 란수연제 제가시다
0: 나스네 민간에 되면 말베 야 나스 가르나브레
2: 니 란창구 세고 조진피는 침배 차지 보호샤 다수보시라 대야 미도
0: 침배 차지에 에 장게 너무 말봐
2: 你也起头不疼你咱给他给他一起
3: 还接头啊你就还拉倒说清别擦这破刀
0: 见平了顶这一不是你对孟西九广场的土地亚大人民都上去听我说要是你看看前面是个人你对看看前面是穷你见平了起码豆豆了杨斯大学了比你你能用个面试给
3: 哎我让做还过岁月上不去明天来用这多少度
0: 爸爸我见平了心这度学的那次七个句七个马句也看你呢点点我也没被打着吧多少年年我刚年我一年见平打下主意
3: 让落地给门头哎，木对面具体是演一遍啊。有些，等大几月，给些马大米能俺老娘子啊。不过你再说能俺简单的几吧。

토르 충제 구 메스엔 뎨자 친구 지 렘규그 총간 하 토르 충제 구르 즈그 메스엔 뎨자라 토나 시브 타만 테미 쇼라 메 피주 시미 쇼 니 소타르 쮸람 하 뎨자 튜르 시브 네사라 인조 시구 시 기즈이 메균 총세 칸점 렘규 다다 하 메스엔 뎨뎨 경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 하 용유로 고름 대부지 이번에 칸점 다 장급 시고 숨 매전 제거 다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시고 시 계시 매년 총세 양 타베 고대 지세 피조 시대 연장 인수용 시고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근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几点起步，三国了啦，准备，我在这一步啦，进。

0: 링크 당하죠. 이 다음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가 송파. 롱중기 뒤쪽. 산 용산파. 시지 용산. 나지 용산 나고. 주리 당. 쇼고시. 농창. 모세 당. 신도 망상 최고. 下堂恰恰我们鸟西座文藏去过我们堂三面人全体行动所你们去过出门藏去过东西南堂枪打文藏去过
1: 陆屯记三十九年连堂的错啊绝不